0: 답제 나 처촌촌 밥지리 조정 고트행가 섬니 고트행가 니르지가 유슈라 남탕와니 샤망지리 조정 고트행가 섬니 고트행가 지르가 아마친라 처촌촌 밥지리 조정 고트행가 섬니 고트행가 주제 롱라 처촌촌 밥지리 조정 고트행가 지그니니 고트행가 니르지가 나 고르모라 남탕지리 조정 고트행가 제니 고트행가 니르가 다통 라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제니 고트행급 니르제 똥콜 라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데니 고트행급 니르니 황종 라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거니 고트행급 니르니 피안 라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지그니니 고트행급 니르제 호주 라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제니 고트행급 니르니 미흐 라 남르바니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지트니 고트행급 니르가 화롱 라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제니 고트행급 니흐 슝화 라 차르촌촌밥지리 조정 고트행급 주제니 고트행급 니르덴지리 레드그나 바데랑 하도 드그노 그데랑 가사자 소소가 남신이 제 코닝이 셴노도 모즈 들리 바가 남신이 제라 지노 셴삼나 티니 티니 시카르클럼 데 카퍼당 달리테나 초코
1: 와크르 카다 허트가 미 엔점드라 데인지 가 조제 옌비 아제용 오오지 알테 초문 잔데레 카바 삼바 베위 다주레 시진핑 제 첨중 오 공퍼 로브중 당 라글레 타르신 셴바 당 촌에 용니 아겅이 첨디 그 차들 로예 샤비 고지 그 럭터 셴바 ndemdela denje khashawa nandenje pete chetre thobi chamchung shapsi ndemdela jenjenji bitsle thobi pheji langan song shechele chorngwa jangchuk nyen thinkang orkla nyenjur deni orkla longchen je sojib dang sangse mangko khong stamba darji khletha zoji rojib si bi awala kar khada khartag mi ndemdela denje ga joje yin bi jeyong wo ji thechum ndandar ka ba samba pechri yo bi nangdun dang charchin chamsel tar 这个大罗呢，根据城里的这座跟古山边录音吧等的，而且某某某村子，用了城里的电机和电的系统等等，电机和亚克特的泥板墩吧，城里的东西黄国特的，天津的城北门的，当地的卡普逊的这个边的什么的，那么西北的丹克西奥边，而且前几个托巴南基，那么当这里边城里的电机和手机，就像那等转机，而你。 咱西个三七的个，等个差不多就冷血腾腾的吧等个，就像没得吞香，就是来那得什么，吃着了我不吃香，就是来那得什么，醋味牛扒三木等等点这个香，一个人冬里个了么容？什么？人得了就看得意了，这醋里头熟悉等个，做么个啦没把油皮做么把不得意呢？不是，三七的味地醋了。 你是东年的这个里，这大生比才年几年里，你是东年的这个里，而大几几个比才九十年间，我们的三千九十几。嗯啊，下个南城，嗯当不几个，下个啦，是不是来行一等？啊，过了东啊，俺一呢？嗯，你爸你，下个啦，是不是来行一等？啊，过了东什么里一呢？嗯，三八什么？ 下个啦，是不是来行一个几等？啊，过了东啊，你是一呢？怕他凶，咱们去追有了。下个啦，是不是来行一个有了？这个，同辈的他们同的兄弟，怕他凶，咱们去这个。从我们那沃克的龙城街，这里是来南屯街，咱们过了这个，咱本地人民连城的接人东西发动了。从我们那沃克的龙城等，俺们多年城街跟城呢，接着当当过几年啦。
2: 罗姆吉拉夏尔加托姆肯他们去了，公司活动的担心事的，对不等级，说了是加农办不了去的了。不等呢，三七一个月了，单克里级一个什么能得，说明一个给，个人的想事打的呢。三七军级的，人忙当，这是个安装，内控所见忙，塞尔人高级，这是个些月了，扎西多人不等，对不等级，大部分人做嘛就一呢，卡不让个装，想事打的呢。

0: 이즈 갑다야 죄라 나 아주 럽자 하자 살레 고노 건 접전 딘 초가 그렇게 안 점질 거 요신도 뭐가 발생 나 가슴란 자식 아 다 너무 강하지나 아주 럽자 땅 가득은 니니 아랑 그 유아를 럽자니 거 그 가득 지게 니니 뜨전 보이더니 다 강탕 주고 너도 뭐가 내스리 올까 강탕 주고 어디 다소 아 다 자차자 그 주소네 오 이 슈가 소네 오 람거 입시간 조건 없더라 아직네 니가 한 천에 다 덥죽나 봐 영지 치즈군들 아 꿀꿀시 아 영나지 람거 다리시 제리시 영나라스 글람네 회차다 가난자 영나지 카프레데인 군나 그리는 주 가난자 온도 모근에 circun 조가 영지 님들도 전송 군들아 영이 언니도 모스 디답가 주소네 어 강탄 조건 덥죽나 봐 나라 어 라버니 카프르마지 와던 회차 마다와 영나지 제리 다리 메일지 온도라스 고양 냠적고 디한치가 아 다 덥죽나 봐 그렇게 찾아들었다 회크라 곰바라 아다 샤라스과글아까 독초가 그러니까 전덕도 소 자르잖아요 얌차르카 샤니도 모저 좀 천치 자르지도나 그러니까 디진도 강탄 주고디 다소 아 롱크르 젬바이나 죽고 영나 지금 젬바가 니르카이나 죽고 칼로아르카이나 죽었듯이 테크르크 추 곰바글아까라 영나 지금 샤글아까나 독초가 아 전덕도 소디 다소 디초 더운한 게 좀 탐니 아 더무군이 와요니 더모스 디엔 지금 다주 독초 모즈가 좀 속나 그러니까 아 다 롱크르크 난드고니 차르타 포안드고니 아 더모요까 어 근데 전부 그랜다나 아치영 아 단념주 마즈게고 특강르지도나 회식나 그렇게 손에 넘고는 듣고디 다소 고릭 메뉴가 넘고 안상 메뉴가 넘고 아 더마인 비 회식나 다지 라톤 마인 비 그렇게 코르나 그릭 어 근데 전부 넘득 지나자 어 맘타 정게 첨덕 그 나나라 고릭라 안상 메뉴 어 다 더무시 아 샤이르카 잡자 자고노 아 디마스 저르도나 어 그러니까 손에 롱쿠르디노 지르크 녀즈마르트 군죽모 축라 야마 아다 그러니까 손에 어 옛날만한 그 참춘 이 참새 이용 그 샤일까 어 딱 네 차는 주 디노 잘 손나 아와거지 어 다 샤이 너나 던지 제리 어 네가 그러니까 롱쿠르크 그러니까 총살레 걸어 어 너무 그 영업 증거 아 가일이네 샤이 자고는 디면서 아주 들어는 칸데 아 롱종만 좀만 시사즈나 아 다 롱그르크 강심 차다즈 고는데 뭔가 어 디노 다치즈르도나 어 금금나 샤이즈가 심제징아 주식도네 자고노 네선다 신데망 딘 점저톤진다 얌스르크마니도 모스크 찌크 차니 그러니까 롱거 강심 차다다 다우즈게 촌에 소나 어 체든 마인 비트무거 강심 하정거 마니 디면서 디노나 다 고리메파 어셔마 메파 하정거 마즈게니 도모르 디면서 고리 언성라스 파 메뉴 저쟁거 다니 칼로알 까라라 치즈르디도나 어 그러니까 체든 그 다 잡중으로도 뭐 예 메니 답고 맘탄 조슈크라시 메니 어 디답가 그르카스만에 아추 롱거크 강섬 데쳔부나네 오다 정모셔스나 섭자 자고 누 너워크 넘저 돈친 숑고노 치모어 넘저 돈친 숑고노 치모어 데쳔부고네 넘저 돈친 숑디 다소 뭐가 체럭 쇼라도 양나 뭐 메춘 주모 포과 넘어가 넘저 돈친 섭체연이 답가 아추 소연에 아 잼덕나 바가 하정 그 접접이 구사 더모라 디답가 오다 롱 그르카스만에 아 롱크레나라란 롤릭 차창와이니 어야 디무슬 어다 라톤 마임 빌런 코티나 만드기죠 어다 그러니까 늑득 주제나 나는 샤이 좀 알도록 만족죠 어야 어떤 마임 비 아주 손에 네 강심 좀 본데나라 네 감근은 자니네 님 만드기죠 어 니코네 다 잼덕나 바탕 접종나 바가 시그념 접고 사도 뭐 렌도까 디엔지가 다 주주 랑쿤난득 디나라 접 탁적 제탄 아 디엔지가 그러니까 철대 포한득 나라라 주샤 군주 늘어서 그냥 인지면 이거 지면이니 아주 소연해요 아 랑가 소연해 진된 그냥 암적 이거 사도 뭐 렌도 아 디엔지가 다 주지 도쪽 주는 나야 지금 로즈게 치세 젬보 아 도모 젬보 도마르가 형 지금 정게 적다 쉬는 주지난다 롱거크 적다 쉬는 주지난다 너무 욕가 근데 인터나 아주 도쪽 나봐 그렇게 소는데 로 지금이 말로나 적다 쉬는 말아 어디 한 지금 롱거 적다 나라 대마 대진다 그러니까 로 지직 말로나 롱거 적다 쉬는 맞추고 또 마음이 비통 지금 라라즈 그놈아 접촉 신앙나 어 철다 쉬는 죽어도 또 먹고 영나 롱거 그 철다 쉬는 죽어도 또 먹고 근데 지금 뭐 건데 자니 아치 특년 말아 지금 천치즈 그래 어 롱거 그 철다 당 롱거 그 그렇게 소는데 아 다 지금 아 다 치즈 건데 강심 철다 지 모르는데 인터나 이엔 지금 뭐니 그렇게 소는데 태그 그 대사된 죽고 그렇게 구리그리리 오늘 안성리리 랭군들 Oya, ni kune yang nyam jo gugu. Ta ma yin bi ta chu chak ta shung gu nura, longar chak ta shung gu nuchan bo yun na, o ta chu lam ga kirka ngar zin ta, yishuk ka jwa tak shen ju ma tuk, la la zik duk shuk sa chu pa tang, yang na longmara ga ji, o yang na chik chiz gu nura, lakwa ni ge kursu ka rachu suay ne, maan jie ne, o ta ku chik chiz gu nura, zan zan zung gam ka nan zha, o ndamu, zawanyani echu suwanyan lopchungnambe ye mnyani o timasaj chakdashundangna chik lamga langkur kanga su harjig sarjigina chik chukhe jukananja o ndamogu kune ta yanchik mnyi nyamjo kune damora tanda dawzga chone suwanyan achu lopchungnaga harja chalaya kunuga karka suwanyan langarka ndamjarka yoshil parchan damunaka karka samyan jarwaoni damoskir di hanchiga achu rongchungman chukha lopchungnamba karka shiangdiga loma yani tabka tal hochen nang ge kirka sone yo chiz gunara chamlare chignima chignanda yo na tamu ma shi tang ni kapte da tong chir ge nani chiz gunara yo jibjen de kirka sone yen chigmani ge nyam jogu ge da khwe jigna tong chir ge nani na da lugmar ma ga ji tang lam ge har sra ga go di thaso kirka sone lugmara ta ji tmai bi lam ge yiyung ge kirka sone lang khulas qair maran dong yek yumil on jong ye ke menu ge charchen go ko ta zo chos ne den ji ge nu charchen go ko nam ga har sar ga jun du su kar chi ga ti ma chi chu long khur nang ge mar ba ko di tha so na chok ga ta ti ka ta yang yin ching ma ni ge long khur ta ndig ge ta ne ta ta chi zar tong long khur nang ge mar ba ju mar ba ko di tha so na ra ji shu na long khur yong ge yo me ndu su ta ju shi ge kar chi ga ta jer ke ge kai ming sha z ko nu jam ndu ta wen tong na lo chuk na ba ge ndam jer tong che shong ju ge kar ka jer chen zo zik a chi so ne o ལང་ཁུན་ནང་ གམ་རབ་གོ་ ཐ་སོ ལང་ཁུན་དེ་ཡ་མ་ཨ་རེ་ ནེ་ཟ་མེ་གོ་ཞེ་རེ་ནེ་ ཨོ་ ཨ་ཅུ་སོ་ནེ་ ཡིག་ཤོག་གོ་ཡོང་གོ་ནུ་གོ་ ལང་ཁུན་དེ་ཆར་ཇ་པ་ཏང་ན་ཏ་མོ་གོ་དོན་ཅིན་ ཡ་མ་ཤོང་གོ་ནར ཨོ་ ནེ་ ཉམ་ཇོག་ཅུ་ཅིག་ དེ་ཧན་ཅེ་གི་ཅིར་ཏང་ན་ ཨོ་ ལང་ཁུན་ནང་ གམ་རབ་ཏང་ནིན་ཆུ་གོ་ ད་ ལམ་ག་ ཧར་ནང་ཇུ་ཅིན་བོ་ཤེ་ནེ རང་གི་ ལང་ཁུན་དེ་ཡིག་ཤོག་ ཧ་རས་སོ་ ཡ་ན་ནང་གི་ ཧར་སོ་ ཐ་སོ་ ད་ ལང་ཁུན་དེ་ཡིག་ཤོག་ལ་ནང་ཤོག་ནེ་ན ལང་ཁུན་ཇན་པ་ཡོང་གོ་ན་ ཛ་ནེ་ རིག་ནམ་ར ku tantu jemos go ga jerke go on de jembo yin ta so yin ching mini jong go lang kur ta yer mara wo so nin chu go o ta yer ma na lang kur yong go yo me ta ker ka so ne a chu so ne ta yi ye ta nin chu go ta zo lam ga han ga jun de su shi go a yang ga chin nang ga don chen de mo ra ti han chi go chi zgra de ta na a chu ta lo chu na na ker ka so ne ge gen de ka ga lang kur lo chu na na jo jo no ye na chu go yang na chu ma shu go ka te yang sha yi la la zik chi ker ka lang kur jo ra wo nang ga zi mu zi ji ga no de mo yo ga ta jen bo yin ta na ra ra ta de ta de jo de ker ka so ne yang nyam jo go sa zga ga chen zga go ka ker ka so ne jer ke gen de ja shi mang chu zi ji go ne o lang kur ka ka lo wa ga tong lim ka yo sa zi хуежигна ачу суане о лонкур чуазга а ндомуго лонкурзга кырка суане о нди тана кырка тонлым кыгыне хуежигна ачу чызгунун жамжыркан ндомуго сорта енуена та хуежигна лонкур нди такурка о шайзга о парчыл та ачу дэнчи имезг та кырка тонлым кыгысу тэне жыгтана калва лонкурна детонара шайды чучырка текырка цаанын эригме тымни тымуго чызгунара о кырка rīgma tāmni tōnglam kākho sātama wunar. Tī tāpka āchū sōngāne, yēn chīg mani gā, o, lāngkūr kā tāka tāngnīni, tāwa nīni ndīg mani tāng, tī hēn chīg lāngkūr nchukrā lās kua nāng sōngāne, yāng chīg zīmo zī kā nāng rā, o, tāmo tāwa nīni yē mani nū, ndī kūr nā āchū sōngāne, yāng, tōp chūg nāng bārā, chimdak nāng bādi nā chūg kā yāng nā, kārkā sōngāne, kālwār kā yā nā chūg kā tsāngmā gāndī kūr nā nyam chūg rā shvīlē nē, āchū sōngāne, tōp chūg nāng bā gāndrub zhīn dā, dēn chīg zhīg yōng chū, hā chāng kā kār chī gā, tā dērāng gā chū, tā lōmā tāng jar yō kā njam jir kā kārkā dēn chīg kā kūr kā kāpdān dā, dā nī tsāng chūg jwē lā, tā kā gwa chan chī, chā shī dī lōg.
1: Chechen dhalzilarang mi lam kare, nga tsi nyamu khtam chendorogu che lap shen. Dhalzilam tun.

0: 我们念读吧。 在很多马云啊，在这两个浪线，现在一口提可见，人们的电价在那么这个东西哦，在那兄弟啊，今年记得，公布给了马丹的些。 야, 잠깐만 주 데모.
1: 데모기.
0: 렌츠나 신호 갑사시. 아, 레디나 데랑 렌츠나한테 이끌을 뒤급 건점제 인지가 쓰는 모습 당시오가. 데나 가선 데랑 지나 주다 남다식 제조 총더니 다 돌근 사자가 혹시 그 찌찌가 다 야르종 대통. 데나 다 로리리가 주 야종 다 더버다다 덴바당 제반된 순조지나 돌근 사자가 사자만 치와가 다 이끌게 디스르즈나 맞춤에까 데나 이끌게 감된지나 양치 창마가 자수시고 산냠적시고사 더버다 달로존 순조지나 이끌 이슈가 다 이끌게 탄다는지나 하장 로리리 다 드리송나 망니 너무런 너가 짐생지나 아 다 너가 년천디끌 라흥스코노가 디크른든 참노가 지그니인지나 년천 디크른든 랑조쇼노가 지그니 다 위슈 사장데 이크르 종지 용큰데인지나 다 응원스크데인지나 제마소노 티날 허퍼터다 덴바탕 다 제판디오 나인지나 다 지그니인지나 양 도만난 바야 다 로저가 참마 하나신당 나양 참다가 참마 양 지디 추요니 아니게 찬인지나 남다 땅 남시게 찬이 양 아주 돌강 사자 허퍼터 위슈 사장 손조지나 다 덴바탕 지판데 알로 찌끄능데 치 집박의 디스크 너무 좋네요. 디젠가 단데가 이코라용 그냥 대제목이 제목에서 그때나 치 이코르크 디스크북 감디 칼와난 바그 짐지 된지가 탄더니 다강들라 냠적시고니나 디코르니 갑다지나
1: 레레 기요야 아 드천데나 예나다 이코와 몽고 드세스물라 아노노 데스와토 요메나다 데 라체나가 저 동치 라체나 다 동치 그 주중 그 치치 동요문나 동목 시바가 송치 요문나지 다 진컨 고요 그 부치 도샤기 내니 그 세니 지제라 지비저 위조 동 통제 사진나 그다 모요라 요 그빠 지진 그 텐데 요르기 데 마틴 고야 통지죠 요고 와 통지 요실라 생아 주가 다롱거지 글로 동 글로딘셰 다 종현 전 总选择不可送了些地都不记得那这个有时东西记得军人的你都是亲戚这都难把给你得到那可军人空洞用的那空有个都是充满了他人的店家提个这大哥谁个背影要把这个是这样对应吧马自己 벤체나다 용랑 좀 된지 동송대세네 아자치 근좀 노조키 돈데 대기 예고와도 냠데 돈 냠데 된자 같다 쇼치 돈 주바소치 사탑지 데타 첸 첸데가 총마 로니라 긴코아도 아니 너무 긴코아 데마인라 긴코아 제체 남조라 돈에 라자도 다 드리세테 데히 근지도 같이니 니다 또 다니오 시기요 바래기기 롱동 롱롱된 그 셀로톤 청소라 다 저송 시고츠 드니 엔진지 덴자 그 톤득도
0: 에이
1: 롱은 원에 드니 기기 다 드시 또조 진중 시고츠 데마치리 그 다시 버딘부 그 유시 동체시
0: 你就这些规则说他用的他知道自己有这个是他也过完了那这个嗯在一些就在了东部这一呢嗯东部这一呢他给给龙口过就是他
1: 칼로와 라치메 발롱코 데코나 내겐치츠가 티닌데 이나 돈보네나 게게 롱코코나 천다 롱코 동초부가 테마치리다 렌토 템부가 칼로와 라치링고 바게
0: 아지
1: 테마치리다 네 콘톤도가 테 치구바톤 마치리게다 롱코가 온다데 레고레 테 용랑가 这个店家个过去讲成多用我们那成熟了这种是的过去就七一个的吃定都龙骨个龙骨冻骨吧嗯把这个地方拉起冻我们那边不过龙骨都是没冻的是龙骨就我们那边做冻用我们那里给你就是些吧用我们那吃就龙骨个就

0: Agamba, Huangshi Huawei, Chima, Zhongdun Tarang Shu Korwe, Tangyu Lishi Bi, Chima Jiji, Tang Sanziji, Jishun Nawr, Nyangkuni Tiji Chishi. Tangyu Gamba Tang Lishi Bagambi, Tangyu Gur, Dunlin Hui Tunje Niba, Muntadan, Dun Persini, Tongunje Huangju Tang, Zhensuji, Beaton Toyin Peji Jet, Shijin Ju Jetup Shajin said.
1: Adatu Bi, Si Sam Jenyan, Shang Jungurgi, Jesu Sarig Lang Tang. 接触参与的年轻人参与的他们给别人阿妈七不写的进阶监控送局当被测特别配置的冷得各不等吧阿妈托我这个人送客检查中的本相亲当一件的这种不一不长王大南及其次本相亲的阿蒙亲的经历阿云汉坑的主任军吧刘通德当深圳军吧陈继伟相亲设计解除社军吧刘大业绩冷得了些 王大南及其次出单顿，错人们的中会前村领兵查理，接下不受接新平级，我就三木路那单不容易不批判党。俄罗斯人民了给，我空间敢吃等，用金钱敢吃，乐不得可吧？而且可不金可没得一个，我俩单不容易吧？多不可有给，三次一个间接的不做内党，得正内空，金可没一个过日，而将多个决定的不详细统计级，忙着这个钱不就乐不得真吧？ Amachi的杰克瓦的尼克杰朗当，当时Amachi一个人在城里，跟着了黑心同阿杰皮尼。Amachi不晓得进阶，彼此投币拍了几套，跟尼克杀把做给。当地阿朗是得个，Amachi的尼送去不等，打不动被过节。接下不说接新平间，这顿该新家的公顿，先这个当，这批些不来没得。Amachi不晓得进阶，进坑送去不拉，很多把当。Amachi的尼见证当，打不动吧。 确定的一个人送得个真巴不错，这顿那个些人送的，先这个托不用当，三路几里三木皮。阿冷得个垃圾皮，千奇百难的，千坑困难中间更几百当。阿妈七不晓得进阶，进坑送就当，不过说接种那藤椒的给，跟得动阿当。三空的个那别的当，潘森那些个些人真接着跟得动哇。三空藤椒的皮子那很多把不说接不上的，三路几里两里三木皮的。 阿妈七不晓得进阶，进坑进几把当，同里打不，阿蒙粗皮进阶，前天年纪姐姐皮是头皮皮了姐姐，前日十万年等过个别的瓦顿，中国接受参与个浪当，中国接受了新几个浪跟这样过吃当，相亲太多个这有得客当，得不进这有中吃了当，可见干可了弄吞，阿妈七年纪姐姐相中给，接受参与个年纪谈做当，接受参与个浪。
0: 得不进终身托不进手，托人托不进千奇百计，没别别怎么啷得了些？错了这个那么好东西呢，我年轻口味，娘们这了讲着，他那么让我姐姐人不人宠。年困难吧，兄弟让你来空接三个了吧，皮路等姐们的多着急，也没见。 多少斤南京？谁没着了嘛？昆特的杭州的姐姐个张龙的个别三人进来，潘姐的出去，公路公马地位，中式不打不拉个孟姐打不当，西巴得几不些？错人们的车库的店面，俺们城东中的偏僻，错不了几个人没，他们就等娘们的那边，错不上不了个人送去了，更差种，公路公马地位，地等个南巴跟的，接下不说进个就三亩，地位偏小个所属，偏僻是东边，阿个了黑色子弟。
2: 通里打扮当阿里个尼也过来，每个摊子里做起，他们啥都端呢。中式打扮啦，阿蒙些打不当。公路公马地位，等着不熟悉，所以你们菜品接不下去嘞。啊，但你比弄得出个人个人呢？啊，但我出的话人个人呢？啊，但我吃的看到里头一擦，做不着。啊，但你个呢？你整个不是啊，里头一擦个做不着。啊，但买一边个呢？啊，用起一块个。
1: 俺中部用那样，啊，可给招生一下，啊，但都某个，啊，这真人家那家起不一样呢，都某个你说的。啊，记录不单呐，公路公马单位，着力通空那点呢，刚才公路详细统计，三百的采用干支公司等，刚才那批了把这个八站黑，采用干支今年的坑数，这边伢们坑猛得真呢，啊，得猛换就是盘弄啦，跟得了更那个屁用。
2: 刚才公路详细统计，三百的采用干支公司是晋江镇吧？农村的接不接的？在那个技术所说呢，以及那的，嗯，成都，那里以及那山东，嗯，人格以及那三大重点的那来看。 총사 차리 시여서 그러나 대나다 다른 문터들 인기나 지속은 뒤저야만이 다른 그카 총사의 실통관 차리 시달리 인기나 다치 디테일 같은 데 문터들 인기나 다 칸데 실통이 주 하자 제책한 주고 무기탄 차지 요
1: 니비도 키랑 강 차종 필럭 필지지 람크르 주디 중습 다르플 샤브르 춘용디 근답당 Kondo Goma Devi, Jayu Luxa Jirabtang Ramba Lugtar Donchulub Shini, Pshin Zigchen Jir Goba Lugkhang, Nang Cuaayi Bisi Tobiq Naba Sarwab Zidi, Jaliyung Zhongsib Jibchun Khwishdun Dibadang. Chongkin Zedig Dambi Zhoseng Zhongsib, Rjayung Marig Tanjil Yartun Khwishdun Dibabjiji, Canyin Yang Tobiol.
0: Ayalang Ayasalana Jantanya Kuban Chintung Khanga Dajigbi Tsi Samjanyin Dajigbaadarna Ayalang Shindribogan Jantsipa Bajayaga Nindir Dandun Ayalangga Nyelam Amerikiwar Ramba Gangarunga Dreamil Shepin Charjim Mela Ayalangga Dadambi Tsi Xchiginyin Katarwar Dreamil Shechang Silsir Bajayaga Tsi Samjanyin Jindanga Sangubi Nyelan Tsukundi Tang Ayalang Tang Amerika Shukuni Ki Katar Jaya Sa Dohani Dreamil Shepi Nitsila Landev Kibushayajir Ayalang Shukje Tihun Tangamongur Maungwi Ningi Nang Amerikiwar Ramba Gangarunga Dreamil Gojig Shepi Masilba Saur Tanyungwi Jayuja Dreamil Zimil Tangwi Nitsil Jayang Mesir Bajayaga Shajir Sanyin Dohani Katar Shukdan Nyamda Zogum Jeti Donchan Sosi Ngimbu Nitsila Dreidir Shepi Badang Dinang Ayalang Gagdum Jinurja Gagdia Mepar Tungwi Donchan Dendi Osir Ketandun Mungar Zogum Jeti Donchan Mungu Ngimbu Shepi Gendag Tungjin Osir Egypt dan Turkey ga sangchen de ka huan ri ge a da zhe bi ci sim zhen yin Egypt jie jia sa ke ru ni Palestine a se leng gu gu le zan zi Hamas yi tuo ren huan ri ge meng wu dang zui me le xi de jia sha sa ke jian zhe zun cham zhu bi xia wa nian bu xi bu zui de xi zhe deng ge nian kan han ji shu bi san ji xia cha song lian chen di zuo zhe ba yang shen cai rang dang zuo zhe gan ke wa suo nem cai rang dang zuo mu ji Darkilwa shiglu, jachib darkilwa, ghanchag cairang tang sunam rinchin yin. Chorji lamu tang cemgun jani ji, jenambi nyanlam tag zhunbayin, dadi mukhi.
3: Lovr donchin zhongbar ngonguk shi di, jivyi dianjig lan gansung shi gi.
4: Dianjig tonchil shi bar, meri ririn ganchi yun.
5: ཁྱི ཕྱད མི ཁྱི Rate one number. Tering lens nanga si marg thandal yartung garkende jatum de ingina. Alondal sge kyu damo lens ng godig chiul. Lens ng nanga ingina tronku setum thopta chemu ge thamlig rig pem banum ba. Sorgun marg thopta chemi gergin chemu. Gergin nam gi loin changlu kalma dan chi yul. Tena shune gi chiu kon dewaz gelandiga dikha kurgane chala gelin zgel.
6: Wei.
7: Wei.
6: O gergin demu.
7: ओ दुनजंबा डेमो
6: डेमो इन डेमो इन गिरगिंग तेरन ताशाबाग टेसंग ठोनिंग चांड तंगने इन थिजी छिसिन इन
7: या या
6: तेरंग अनिग लेमसन दग जोजे ताव संगना ता टोंखा मम चंथिन या खुब के मरग थंडल या थन कंद जाठन दग लोंडल जिरे नमो ग जोजे द तांखिल योन रमो
7: अजी
6: जी हां ता तिग तना ता लेमसन द ताव संगने तालु ग ता दा दिन बग दांगु ग लेमसन छि थोमा इन जि शानर मछगि मे दग छेंग ग ਲੋਕਤਾ ਥੋਮਰੇ ਇੰਜਨਾ ਮਰਗ ਥੰਡਲ ਯਾਰਤਨ ਕੰਦਲ ਚਾਟਮ ਦੇ ਇੰਜਨਾ
7: ਤੁੰਸਨ
6: ਛਮੁਜ ਗੋਨ ਦਿਸ ਚੇ ਡਿਗਜ ਛਿਗ ਦਾਨ ਤਵਲਾਕ ਨੇ ਖਵਦਾਜ ਗਨਾ
7: ਓ ਯਾ ਯਾ ਲਖ ਯਾ ਓਲੇ ਤਾ ਅਚੂ ਦੀ ਤੁੰਖਾ ਮੇ ਮਖ ਤਿੰ ਤਿੰ ਜੇ ਕਵ ਮਰਗ ਥੰਡਲ ਯਾਰਤਨ ਕੰਦਲ ਚਾਟਮ ਜ਼ਨ ਉਂਦ ਤਾ ਖੇਂ ਜੋ ਜਨਾ ਆਚੂ ਤੁਮ ਚੁੰ ਗੋ ਜੇ ਕਮ ਜ਼ ਕੁਨੂ ਗੀ ਤੁਨੀ ਤਾ ਅਰੰਗੇ ਤੰਗ ਤੰਗ ਜੇ ਕਵ ਚੰ ਜਨਾ ਤਾ ਸ਼ਿਗ ਸਿਕ ਚਿੰ ਜ਼ ਅਜ਼ੋਂ ਦੂ ਗੀ ਤਾਂ ਦੀ ਚਮ ਜ਼ ਗਾ ਸ਼ਿਗ ਕਾ ਚਿੰ ᱡᱟᱛᱩᱢ ᱠᱟᱪᱤᱱ ᱫᱟᱜᱟᱛᱚᱢ ᱟᱥᱨᱤ ᱡᱟᱛᱩᱢ ᱠᱟᱪᱤᱱ ᱫᱟ ᱫᱚᱠᱚᱭᱤᱱ ᱡᱮᱱᱟ ᱛᱟᱝ ᱟᱪᱩ ᱛᱩᱛᱤᱠᱤ ᱫᱩᱜᱩᱱᱫᱟ ᱧᱮᱛᱷᱟ ᱧᱮᱛᱤᱠᱤ ᱫᱟᱥᱟᱱ ᱵᱟᱪᱤ ᱪᱤᱜᱱᱤ ᱜᱤᱱᱤ ᱢᱟᱛᱟ ᱚᱯᱚᱨᱛᱟ ᱛᱟᱜᱮᱛᱤ ᱡᱮᱭᱚᱝ ᱢᱮᱢᱚ ᱛᱤᱢ ᱪᱷᱩᱪᱤᱱ ᱠᱮ ᱪᱮᱡᱩᱭ ᱪᱷᱩᱱᱫᱟ ᱛᱟᱝ ᱟᱡᱟᱜᱤ ᱛᱚᱠᱟ ᱛᱟᱱᱫᱤ ᱴᱤᱱᱪᱤᱢ ᱥᱩᱝᱤ ᱟᱫᱤ ᱛᱷᱨᱤ ᱪᱮᱫᱤ ᱛᱟ ᱛᱩᱢ ᱫᱚ ᱢᱚᱡᱩ ᱴᱤᱱᱪᱤᱢ ᱥᱩᱝ ᱛᱟᱝ ᱟᱪᱤ ᱡᱮᱠᱩᱜᱤ ᱴᱩᱥ ᱥᱤᱪᱤᱢ ᱯᱤᱱ 도시 과제 얻은 지 똥찍 라카니 망터콜리 타마라 차적신들이
6: 다디
7: 인조 럭트리죠 땅아쪽에 니트 니트 다든 바기 치스팅님들이 다 아마초다 제용하고 오느라
6: 지
7: 다샹 상종숨 주소 지응아 선물은 아친 아티 아마초 디 제용아 단디 럭트리 고지디다 신토이 땅아초 황칠리 콘도나 점질리 콘 담범한 팀의 초친 초인이다 되게 말해 적던들이 다 자침대 전화 드기질할까 했잖아 다 알랑지 오늘 나초 땅아 제용리 동구스러 하고니 동구 공천당에 미청하고니 땅아초 땅아 시니 또요느기 마라 디 자득이 좀 자침 땅아 덤비 심자라 찍시고 디노니다 나초 자침대 식 수인도다 알랑지 오늘 땅아 이제나 다 동화목 진짜 그 지금들이 다 띄웠던 아주 자툼 뭔가 말아 잡적신들다 디나니 알랑지 오늘기 자툼 당하다 좀이 안 맞고 오는 말이 이거다 알랑진 디라까티 나라다 자툼다 하죠 시기 두즈노트 응원트케 이거다 알랑지기 한치니 다 리에 등기투크 다기 동화목 진짜 그 머리든들 옆들끈데 자툼데 동무 이제 나초 알랑지기 한치니 다 그 시군 우리 리에 된 요즈근들 다 리에 당무 시치던슨 리에 니와 몽라가 위다 샘비 침집던 군는데도 리에 선바무 다 누운 땅 베리 년디라 근들 동아 안데도 그치 리에 조한데 년데 다 들지 공터 동을 근들 세바 리에 나와 다 자툼 디긴 간송 땅 딱글 리에 특가 인지나 다 자툼 근 간치 리에 덤바 인지나 다 샤슝 것 던슨 아 간도 뭐 자툼나가 전제나 그게 랑즈 땅 리에 등기투니도 모시지 단디 투유는 디게 망즈 땅니 다 다티 왔다가 주 동화 망진 던져 그런 거 주고 다 동화 머리즈노 내 손땅에 폐지기 따도 뭐 동트 안 가지고 놀아 주고 땅 아주 자툼도 손땅 이토 땅 응토 자툼 됐더니 어디 땅 아주 동화 머리 전제나 다 농구 동트가 동트가 이제라 너무 요즘 너무 달고 버득했던 이기 다 알기니 돌지 대신 가창의 언어 좀 듣는 말도 전제나 아다 이토니 요누기 틈다 시가 하장 쓰고 그리고다 다 성계인데 동화목 좀 이제 그거 머리 여튼 근들 자침대 전제나요 땅의 동화 머리 이토니 있단다 해요 누구 자침대 지르고 진근 그게 소진 정도인데요 진근식 데니 다게 춤송스 군라다 아초 춤송 춤데 뜨르기 뜨르기다 시기 폐지 공포 친 투비 차트가 탄다나 다 춤송 군군이요 춤송 그 너무 그 드기질 아까네요 그게 제치 분선 좋아오네 단도 뭐 춤즈가 시기 좋으시 다 자 춤데 돈비 돈친 춤도 그 돈친 틱처에 나오는데 달리에 된 다정이 세던도 되게 따다 이긴줄 아까니 저거나 동조 다 제스 군들아 따다 이긴준데 찬찬다 챗글한 거지 이긴듯도 멋지게 따 당한 아주 손당인데 디와이스네 찬찬하디 처버다 영아 젬바그 군들아티 따치 그득 된 거 젬바게 다트군들까 마티나 따 덤비셰치나 알랑즈 아까네 리에 등기 단도 먹이 치즈고 드기저리 드나다 던슨 드기저리 먹고 다 그거 덤비기 알랑즈 땅 덤비 리에 덤북이 근데 처음으로 오기는 땅아 동조 그땅 잠을 자치 자든 도무로 다 랑즈 크루 처음으로 오기는 랑즈 크루기 근데 자자르 든지 동든 다 그게 랑숭 그 잠바 처음으로 그 랑숭 그 잠바 아 단도 못 단디는 내다 나초 머리 탄들 땅 양나 머리 탄들 견들이 있고 누기 여튼의 용구 누기 자툼도 듣고 손땅다 제크브 타지고 바탕 하나 춤지 중이 땅 아주 제크 능득증 있고 누기 남게 따뜻 차 주우지 인지다 네다 어떤 해석이야
6: 제제제 머리 튼들 야튼 그 딱근데 자툼 돼 손기나 안데 럭트리 있고 돈이 소트 쇼크나요 오늘 뎁진트 따 자툼 너무 좀 덩고 누기 허점슨 체인들 달라서 고글하거나 간락가 갑다지거나
7: 그 진진 치들도 좋은데 다 초친 조진들 동에 땅 아초기 겁불던 아초 대표지 시진핑 공성기 다디 땅 동영 그 다 머리끼리든 머리끼리까 근데 다 손통 자침 쟁거 금중 쟁거 놓고 놓 네가 먹으면 돼 그 두고 치리 네가 한 친이 동화 머리 듬문 거 ndakhindan zhikchin yi juan da chidarigi ta nga tsu tirib sarwa gina nga tanga chidhugu marika li tunda khuchu undan gunu ga tanga tanga ta jakhuga marika li tunda suu zungtanga ta jakhum da sungtanga dhenjir yungni marika tandil yungni ta marika nga chan nga tiga mamang tongshir juji u gizu gunda ra ta shangjong simchir sochik la sukhoi li tum changma ta langdub shungni jachim gai tangani ta katak yi tangani Tekoda nga tsu marik tundali nirkinda jatumda tambili yukundu gita amgambinti ta zuu chidiri ta jakumda donju dambi jakvazga, chumchung jenga jakvazga. Tene da marik tundali yinni, chetsuho denjig yinni, mamang mangchukwa sabi kipinti songchub yitvni, tamug amgambinti jangay daytangzga. Ta nga tsu tang zhongyongi chidiguna ta chasubka ta ingin zuu shigitang. Yangna, chimzik ingin suwikchik yinzi yi dhe ta jachimda ta dambili yi nga tsu da dambali tsishchiga ta ndi lakhtari yi gozi ta lumugi ta jizi lakani ta nga tsu gi jachimsirwanda dambili yi ta jinchimishungi mara chadrakshindati ta dinang nira suwuchidugu nira ta tang zhongyangi shechwira ta tabji gopa nangi ta nga tsu di tanga shekunu jimpinga chimchunga sanluzugu nira ta karindi chimchunga gongtumirasra, gongparasirgu nangtungila kani tati ganiyawemewe tuwaka suu tandi jimpingi chimchunga sanlu tayang shigi tutkini chimchunga sanlu nangi sontangzaga yang donchintamo jigni yonu dinang nira yang suu chizugu nira ta nga tsu tangtongyangi tabji godu lakhtarinda sontangzaga Tuncho wa hrtang sepazi siya tumdido kukugu na nga tsu Donghua Merike ta tamung tsukpizu gu nira ta ndakshi hrtambu tungu nu tishiku. Ta Donghua Merike tamung tsukwa ndakshi hrtambu ndira tiri ta maazuki jindun tsukwa zirukwa. Jindun tsukwa ti chunga jayi kinoni ti mangshidi ti tamung tsukwa tishiku nir. Tamung ga xisha tang, tamung ga jimpin tang, tamung ga sontang shukata lihkara tamung ga ndakshi ti ta maazuki ta dodang yi. Jiaf jigita ta Donghua Merike ta xaajak zhugunar lihka changma ta chungtong chintukni ta kaca gitik ka chung langshandir ka changma ta chintukni ta nga chu gandali yi ta dinta chukunu changma di langchuk shungunu di tukni changma gan bachtumi gozimu dayang kagi di nangma yonu ki danyang si diga hanchini ta changma gi samkhu jidik guguni donggi chachi dambi dangrub jan lak gandali tongguna ta marik changma ta dharji gongpula tonggo si Ta marik nga chan nga tu marik kanshigin nara ta tsangma kiftik ta ta yara pe jen yu gosi, kumpala tong gosi. Ta kiga khwanju chakho rikstami nara chukwe, jatumi nara chukwe, ta nga tsugi ta nga mna kichin chasang yiku nara chukwe, ta dhosu ra, ta nga tsugi shichigi tsuwa zugu nara. Khwanju ki tsuwa ra, ta nga tsugi lipu, di tangi nara chukwe, ta turtingi shiawa yana. Shiawa kanshigin nara ta jiaf jigita, ta ndi Changzin tanga yangna chuzgunra, ndin zhanyi mingbi guni ta yara kintistung guni di ta kagi ginkhu gi chuzgunra, ginkhu chuzgunri. Tiga yanchini, shungi guni chintara jekku chungi tabji lakhtara gi nangi ta chabcha chuzgunri. Tagi nga chugi Donghua Mo chintam jekku marig tindil yirtu kintil jatumda dhukku. Chizga tanda yini lakhtara yi guni na, jinchim shungi chizga chadugay guni na, chizga tanda Donghua marig thangma gi tanda sojung yi. dā lakhtari yī, dā tōngchini yī, dā yukku nukū tōnyo xū dētā chidhira ngā tsū shūk yōni chimhtari dōngku jākub chōng yī, tābchī lakhtari gī nāngi dā tōchā tsū wadhiri. Tīgā āñchini chimh chōng gā rōdham zhūgu nā, dā ngā tsū zhūgni yī nāra chukwa, dā ngā tsū nītik sāngā lō tā nā tā pāchir ngā tsū gā dōngku chachī dāmbī, chī tsukarāng dā kī dā tōnyo dāmbī zhūgu nā, dā chākho rūsami nā chukwa, dā ngā tsū gā mokhtami yī nāra chukwa, dī lakhtali yi na chukwa, da danga nga chukwa tu mizi ergini yi na chukwa, da ergini yi chigi shangtsi yi na chukwa, kagi chitsi yi da yara tuandag tu ngondag di chidri, chumchunga dhwadam tukni da marig li tum jishchunga shukwa ni, marig li tum jishchunga malak danga yana jishchunga niwa di da nga chukwa dangrib jengi kala shukwa di danga chukwa da nga chukwa donghua marig, nga chi ngatik, donggu mamang ra Shijin jokundu matil, ta zambu langni yang donggu ga chizugundu ta marik tindil tang, marik ka li tunde songtang zhaga ta Shijin jokundu ga chizugundu ra janji di yang shigi ngontuku ga yati damu ga jachun nga guni ta marik tindil yartankindu jachundu ta dinchimishungi, chadrigi ta, lakhtari gu wasi 단 도모들이야 단영라모 단영다 시기 지마 망아시나 시초기 또 쳐져야지나 자춤 누구느라 동화마 킨든지 그거 자춤 동무 나지 나주더라 진침 중에다 차득이 되게 말아 듣느라 뭐 들이 다 좋다 지금 나지 나주도는데 다 나초는 다 머리 망부리 트우누게다 안도모게 자크지 인시 허블티티티나네 머리께 리든 땅 머리께 스치 머리께 시아지근데 정말 동친 있고 진짜 아나지께 되게 시기 동친 있고 그래 그거다 다성다 김통이 죽는다 자통 치든도 뭐 자통도 그 돈이다 머리께 리든 머리께 리까 다 머리든 제와 요누기 다 치즈고라 나초 안디 동화 머리께 안디 탐문근데시 and mozu tambun do mozu zigju ni ni tunta chuutire jakhu denji ta marig tandil marig shawanda chamata jakhu gi chichi gi tachi ko bala kene ta kendil ta yana ya ji kompla tongu no dumu gi ya
6: ta je je je ta munchikin din devil sachi ta dri yona ta thung gi marig tandil ya thung kendil ja tham din gi na thogi gi chara khirgi chachi khsuun dan do ta su kan ta ne ngong sam ga la
7: chi suuti chi mozeri na tomu chimzi gi tone shik kono ji yoni metsel ta song ta chin tu yi xian ni chin tu yi za chun da yang na nga chun jia yu ge da jia chun ta zhong huan ma jin zhen jie ke me ren sa kong rang zhong jia chun ta zhong huan ma jin zhen jie ke ge amang zhen de shi jia chun zhong huan ma jin zhen jie ke ge ni ni zhen de shi jia chun zhong huan ma jin zhen jie ke ge za chun de shi jia chun se zhen de shi jia chun jian gu dan de mo ma zhen ta zhong zhong huan ma jin zhen jie ke ge dan de ge dang yi zhi ge jia chun la shi huan 단도 바지 잡춤 니히 자주 뜨능니다 나 저기 동화 멋진진 저기 잡춤 나 동화 머리즈무트 제누 위즈는리다 나 저 잡춤 뭉아즈 더지 쳤음 고기졌다 동화 머리즈 탐문 속이 탐문 그때 넥시 담본데 중고즈인데 다 큰즈 그 다 체치 도기기 체치 동물이다 나 지금 니 뜨기 싶군들 나 저 동화 머리근데 손땅 배지기 고른 거 돈이 땅아 투 디집스러워하게 나와서 오늘하다 근데 머리크 샤완데 송탕적다 인식만이 다 동화 머리크 틈몽 속에 늦게 담분디 종주라 동화 머리 창만데서 튼질이 문주 어때는다 튼질이 옆이 흩도흐 냔직게 되게 자중 아고네다 동화 머리크 샤적 담아야라 여지 공포라 동군을 뜻다 크게 주고는다 침득이 다 도급이 채치 동물이 있으나죠 디 한치니 안요무 치드르즈나 다 그게 머리 던진데 던주데비 제프시 음즈트 예 탐마타 다 안니라가니 그게 제크브기 손땅에 다 차카르스는 게 한치니 당한지나 다 거리 송초즈고 가나서 지금 거리 송초다 당아초 디 만나 기제나 독축고 다 제크브기 지중 제크브 샤와 참마타 친구 토니다 지중 요화지 용주 때라트인데 제크브도 독고 송땅서에 지고 단랑이 고니 다 샤와 참마 여지 공플라 동고노 근데 그게 아무리 수인의 매트라 다승거 다 동화 멋진 이제 그거 머리 든들 여튼 견들 잡음 되는나다 주우체들다 머리 망보식 다 견들 동주 자석 탐바 견들 땅 아주 너기 감스나 죽고 남보고 나 죽고 땅 아치 성종 심지 소치고 아 다 제프치트스 고니라 다 제크브가 된적 땅 머리 든들 그 자석인데 참하게 바스는 이다 응원리스피 전지 자나드 랜준데 다치들이 나초 롱우 동쳤다 말아 동구 제품도 찬지나 머리 망부시리 접누기 다 제크브즈레스 뜨기시군 디나다 동화 머리 제품든 듣든다 동화 머리 그 손땅에 샤적 근땅 강진이 나라 아티 여지 공포다 동구노 다 머리 나치 나트고 상막이 다 시지 인스 다다 안행기 사트므라 젬바는 대유크 자트므능니다 되게 크트이드니 메틀 그게 담블능니라 다시기 카창다 영나 안내라 키누그즈 오늘 단도 뭐 체지쟁기 Istanbul nangdun tsangma ta birtu tumbi guni ta tumbi yuwas didogu chechi nyuan buri. Ta chechi sanba mu chizir izgo kige dhuzi lakane ta jani ki kadaya zi te alangzi yunu te laka liye dhin yunu liye dhin de tumbi tuncin chichi renga

0: 주부님들 기지빌라카시기 처담니 환절당 차슬 리니 제초 진긴기 기훈던 즉진 육군우기다 공화국 망아즈가 단조할 못다 제 땅땅 제급 그 통치 육군우 마품 상만한가 내누기다 너무 어디게 땅랑제 땅 특이 리에 땅 던천라 간다 시기 처담니 디게 요과요니 디게 카창니 다 너무 기자 춤진인데 그게 제치 선바물 다 제치 좋아 무치즈고 거기 머리끼 리토에 나라 죽고 야쿠기 샤와에 나라 죽고 다 야쿠기 탈지 고파 치즈에 나라 죽고 다 참아 땅땅 제포 섣불도 동구 공천 땅 거 안에 측근하고니다 런드 송주 드니다 나 저기 야쿠기 지저 탈지 고파 치즈 늑정이 있고 나라다 나 저기 년카 땅에 나 중국 샤와서 참아 다 고콘데스 고느라 다 응원고 있고 근데 자툼기 땅님은 거 있구나 다 젠바 자툼 땅 젠바기 탈무기 돈이다 응원국이 있구는 때야 다 버스 덤비 체치 다 덤비 체치도 뭐 땅아 아주 자툼 체리기 땅니 다 버스 덤비 체치 땅도 뭐 조기야
1: 제제제 다통근디 스탬부 돈 선덕 초라스테르요나 종화머리 시튼 속박은 더히 즉진의균 덕 단인데 인나 통 망아즈가 영도 자르나 튼윤 도모즈라모 티기타나 자침근에니 단디 럭터가 랑샨데 치요너간라 티가쿠는 갑다즈기나
0: 오늘다 자침기 돈네 랑샤타 티체 사무이시나 커튼 선다트치 아레가 도모도까지 그치 레가 요는데 다 땅마 인지는 아주 다 머리끼 리톤이나 죽다 머리거기 다 튼득게셔도 머리끼 리톤 나나 요누기 다 아주 당하시고 머리 리톤 근데 송통 지 땅 지력 땅 하나 주고 그래 침중 전교란 주주체다 다 쳇다 자툼데 리너 뭐 말아 다 저기 럭터이 고즈는 다 땅마 인지나 다 스치라 람드그라 다 치슈고즈니 일차라든지 돈이 지금 적당한마 또다 그 잔식계랑제요 그 잔식계랑제인데 파치르메기 흔주고즈나 머리 머리 나토니 나 영나 머리 그 검수란데마 돈이 다 증급 그 샤와들리 돈아 증급 난들이 군데 돈이 영원심 그즈고느라 다 조제라 조회라트 지 리마트는가 뭐 리나 지금 영 지금 때문에 다 다선도 가사해 돈들 다 지금 머리 그 던들라 돌덕이 있고노 머리 원리스 직지가 다지 원천된지인데 참으로 있지는데 니지 있지는데 영나 지금 머리 원리 손땅 갈다 통진된데 다 참만된데 다 젠박 돌럭게 잡았는데 뭐 참아요나 당아초 실수 큰 게 다 손땅스게 내 공트이나 조스고 되게 한 천이 다야 그 체리가 중국게 잡았니 당나 다 머리 그 다치고 치르라 스치라 잠밤으로 예수 관시란 너무 송탄 크셔니다 머리워라 돌고 있고 머리워니 다치도 등급이 샤와 잠바디고노 다 허버등 아초 제크게 딘지그라 머리게 던지다 니 리지기 키펜다 그게 다 찬년 뜨거나 바보 수용고는데 나 그게 도중이나 촌우 환절기 길리란 뭐냐나 촌우 총집이나 촌우 너무 대시기 돌고 니기 초항이 돼 돌고 있고노 어떠모이나다 아초 니 니층이 토네요 단들이나 조스 나디 자툼되게 던진 특절행한 언니오노다 되게 에리리 되게 담들 사우이지 오늘이 당마 인제나 단디 중기 톤에 안에서 단들이 있고노다 다 자툼 간체 톤에 다 그 리에트 거나나 대크르디 자툼 간체는데 사우 사우스 담들이 오늘 뭐 근데 톤은 너나마다 사우이 오늘이다 아 되게 돌아가라도 뭐 이따나다 디코다디 디 사무이 시에나다 동화머르 담문근디 인더시 담문데 손타스근 즈코누 인더시 담문데 요구누 담머르키 리튼 니 곤지 워스닌데 진총 있고누 딜라카타 아초그 손타스 머르키 리튼거나 영 티 카트 틈글이 누 틈당 마튼니 그 멍멍멍 속기 지금 노두 땅 키픈데 노바요니 도모 인터넷 지지리 있고스고 아 디 지지리 주티 토나이 흐누지 고스 디기다 쳇드디 누기다 자툼도 모스리 들어간다 자팀 들어가네 그치 치도 그래 좀 그게 점수증 거 다스타비랑 진짜 시기 침투이 분이다 뜨거운 뜨거운 뜨거 안 치니 나 저기 차스크 까와라 차스크 희불 희미단 비 차스크 다통 차스크 다통 요 보대가 진총 있고 또 뜨무게 남니 치도구나다 자팀들 럭트리 진총이 다 요과의 도중이 다 그게 랑지 능나 되시는다 머리 kāntaṅ kēnā tā ngā tsua jēyūṅ gā mārīga līrī 당아 주 지멍 주고가

0: 뭐는 저기 자청의 돈이 다 나서고 멍멍초다 청그 에 지금 도탕 요누 잡스 그 도탕 요누 또 참마기다 아좀 머리 던질 어네 머리 자님 머리 참마 폐지엔 죽으노 어 단도 먹이 싸위랑은 하슴도 진 총이 있고 아다 그게 점직 감금배 나나야 되게 쉽군들이 네 머리 던질 예틀 있고노 여튼데 끈들이 있고노 아초 동화 머리 덤문근 덕시 자성 있고노 담분 짓고노 럭들이 이고노 띠가 한 진이다 참마기 손도 침지 아초 님트 터지 공플라 주구나 머리 나증 아트 덤문가고이 삼비 침진데 시기 늦트니 있고노 띠가 한 진이다 아초 그 동화 머리 그 라칭 해지나 죽고 단디 스트레스나 죽는데 원질이 있고 중증적인 제품도 모든 듣구나 사막은 발전이 있고 어디 뒤통에다 침기 땅에다 던진 리 땅에다 자세히 있어서 아 뒤구다 맞춰 뒤쳐라도 먹은 게 좀 던진 리 뜨는 리 다시 제대로 영모하기 뒤구다인데 땅에 던진 직접에만 하나도 시기 사오요 오늘
1: 제제
0: 동문 천지나 머리 멍부 요니 그때는 이끼 놀지영 예능 요니 머리디디다요 그때는 이끼 오빠 다 섣불 때 맞추 당하시고는 그때는 이끼디 다 제크고 뜨기서 본들이 그때는 이끼때 치구군 뜨니 장님 머리가 그때는 이끼때요 치 특별히 군나 전주고 있군이나 뜨니 다 휘인주고 지나 맞추 워자 괜히 간절도 치고 있군이나 항아마다 고심라 양나 손땅 맞추 뒤에 긴쿡에 간 거. 괜히 산지르기 손탄스건데 막 괜히기 샤왔들리구나 괜히기 유차당 괜히기 다 회차나 그 디트베나 죽었다 근데 참마다 치 척단 미고니다 치 고드기 군나 치 샤왔리군 그 참마 가사 위에다 간송 딱틀 자퉁든 간특이 다니다 담블 유화이소
1: 뜨기나다 되는 램스연 지디 규기티 슬라통고 그모 서튼거 마마 망소스기 예트니다 좌첨다 서송라 로브조시 바길달 등이 다랑기 청어즈금도 희착근 조건 디카쿠르토 가르마 시그니 니그란데 다겐럭 카르다즈가 통통즈게나
0: 통화 못인데 제크 자첨 디던슨 저나나 디니지 체즈노 통화 머크 튼튼 제크 제몽 상마다 튼진 덴스 그게 기반 관차 상마다 난이민스 군으로 뭐 다승이 성도 동어 뭐 진짜 이제 그거 머리 던져 했던 건들 잡힌데 나야 돈슨 나하고 있던 나야 되게 있단 배 존들이 잡힌 거 돈슨데 다 맞았대 진진이 이거는 나 제목도 있다나 큰거 똑같이 그 톱탕이나 상마다 난이민스부터 되게 안 친다 망초도 있다나 동화 뭐 진짜 이제 그거 머리인데 상마기 다 깊은 관차 잡힌 거 톱탕보다 좋겠다 근데 잡을 때 톱탕 상마다 난이민스 머리 어떤 관심 있나 다시티가 만번의 이면인 티티가 냔님의 이면인 티티가 참의 이면인들이다 그게 담비존 돈선아라 이거랑 아주 티티사 텐족은입니다 티 진득 가다라 다 티 진득 샤와이나 죽었다 위성 망초나 죽고 리셰바이나 죽었다 티 진게 샤와타네다 머리 던들라시기 노빠요니 머리 던들기 샤와 노빠요는데 뭐게 가다라 뭐게 가차라 단도 목이 쳐서 보느라 뒤 찬찬한 너무 때문입니다. 아, 다 땅땅 이제 그 아주 머리 스치 요화 요누 안데 다 망하죠 오늘이 다 아주 예수 권시라 개땅 이끼라 되기 잘리기라 다 아주 노미 미키 하나 땅 아주 뒤 진리 때문에 오늘은 더 참아 시기 자퉁 게 땅이 자퉁 게 땅이 치유 송치고 끝날 때 그때 이 끝날 때 지기시 끝날 때 그다 개땅 이끼라는데 치유 쓰기로 끝날 때 통해다 등급 게도 뭐 그 다 당주가 랑쇼도 끝날 때 뭐 요민이기 아 뒤그다 아주 네 동호마 튼튼자 그거 단도 뭐 그 춤춤 그 로든 치본데 땅이 머리 튼튼데 송당하다 그게 전형이다 머리 튼튼이 끝는데 대고단데 나네다 망보즈 시치치가 차지 요노 시치치가 적거 요노 다 시치치가 튼들 요노 당스티 요노 너무 망악하다 이거 머리 망보와 먼저 사서 보느라 때디 영화에 잘르라 예수 관시라 까차라디 뭔가 자동라 양나추 젬바그트 먼저 사도 못 망하고스 먼저 사 망하요노 때 적거 있고 어떻게 있고 이야 적거 다 머리 망보가 지금 먼저 사양 ti zhenpa mandasa mangpo kumang, tanatang atsu ki juanbaa ina, gachia, erigi ni, zatong ra sukwa, ta kagi pasa paila jangbi, zidong ra sukwa. Da maa zhiga ta chun chun gu guni, ta chun tang chun bu inu ki, ta yisu guan shi.

0: 말이 샵즈 알아래
1: 젠 게긴 빠진 알아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튼진저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아리 떠나 실은현몽디 업당형 등주 위 텅디나 총시비가 체크 잔총 동우 조기 드긴절근아 식당을 떠나 랑이지스라가 시오노그 죽고 총총 참마가 영 하나 차가 랑이 시었던 연중어리와인 아리 떠나 텅디 조기 드긴절근아 죽고 총총 소노마 강무글랑노그 시라 미토 총총 세고노데 제타고 드시오 아리 떠나 죽고 총총 참마 차촌이나 아 머릭스크 마웅와 영나 미브지크 미토 총총이지 되게 스토바이가 떠나 죽고 총총 참마가 영 아랑가 파사 파이니 영나 파마가 응글음니 아랑가 파사 파이가 레츠너슴가 응지난자가 영나 아카니가 롱우나오노가 다시르 갈라탕 갈라흐 디한신이 기서가 롱라라스과 가영타 망아즈기 오크리 더 참마 예고즈기 정주다 다시 끝이너 더 참마 인지나 나초 호자그나 송이라 게르긴그라스토톤 마르 휘차인 오나르 요노 마 이나 영아칭 이버터 히고노가 히샤르라 디쟁거 다 정문구라 인지나 가야능라티라니 이거 디쟁거 조고 총총 참마가 영 문즈기니 자지기 됐더니 가야능 그 초안데 치기로지 네 차지 예고즈기 텐 능기서 가야르중가 가야능가와 하랑가 파사파이때영 시그 찌띠르라 디당나 하랑가 파사파이그 허르친 늑스마 영송이다등이 고라리이 아 단연나 존치마리 송 송노그샤등 쇼니 영 하랑가 파사파이그 다 허르친 늑스음가 늑진 영나 뜻등리비 희샤 망아즈기 영어치를 홈나 축구리 리타나 치슈닝기나 죽모 총총 소놈 강무글릉노그 시라 미뚜 총총 세고노 디시니 엔주엘

야녕님이 두고 총총초 공닌기나지 조기 증결근나 제도고 주요노가 실라니가 년당나 순이치 티바가 찍근나시가 당디 제도고 주요노가 나스템 아 단년아 워총 로든전디 마르당세고노데라 시중과 조미 머세고노데 녀시년나 처모르 다나초 녀막지가 티바가 찍근나시 주엘

0: ཤ་པ་ ཕོ་ཡི དན་ཆ་ཡིན
1: དེ་ཡེ་གོ་ཨོ་ནི་གང་ཆ་ཡིན
0: ཟོང་པོ་ཆོང་ཆོང་ཐོ་

你这家是为托干那些比没多重重些人托想这比干人呢阿德个家人人要想这边咋唱呢阿德个怕什么人等呢你这家人困难周围阿德个怕一人怕一干中人干中什么人 나노 니제저 산체버 호모란디비 체찬 총총시엔 땅사자위 체원나 아따까 파침엔 포샹템비아자토나 아따까 마침엔 더나 니제저람 코나조위 아따까 파사이 파사 무보엔 무본 조제엔 나노 니제저 파야산테위 세마 통든데엔 비어거츠나 아따까 지침엔 텐저자 알롱다 비어가투나 아따까 파나엔 더나 니제자람 코나 테르위 아따까 지침엔 지침 접제엔 원낭 철사엔 나노 니제자 공워 첸보나 토위 시바 총총시엔 알라친자 미제나 아따까 마이미엔 머릉아트나 아따까 벤칠린 더나 펠티자 콘타미르위 아따까 미질린 토위 가양사인 가양가 라마인

야 냥이비 쪼꾸 총총초 아 다 공닌 지나치 텅디 나총시비 가슬림츠나 고드요노가 히샤라 아 양나르츠 창만 지나 땅이 차송너 지그때 지나치 디츠 통통디나가 쪼꾸 총총 창마 케츠가 니세주일 대나 쪼꾸 총총 창마 그 허르과 장고 중아 십등용고 아리 켈 동무강인 지등나 아든 희적은 고친 아렌친아라라 고라시 아랑강아 마랑가시 지켈 아든 희적은 고친 아렌친아라라 고라시 아랑강아 마랑기시 지켈

0: 따르다. 아따모. 디조다 가챠스 챤나다. 도마 카이가 아주 가챠 챤나다니라. 시그 셰슈크라 도모타가라 카레다 지금 마욕이 차다고가. 호토이 시 돈크타고 챤나다. 아주 원치케 저코노 송트르디니 바. 가챠 요과. 가챠 녜난도니.
1: 여리.
0: 아 셰슈크라 카레. 디조다니라 머가 갈오르기든니라. 다 처음으로 된다. 다 머가 갈오르기든니라. 사오카 레무신타. 아 아주 원칙 다소 징그셔나 당무마 로릭 사우인다 다 아 로릭 사우인다 디토다 추모드르잔 담르게 아 트랜젠레이션 바지나 다 진장 원칙을 호마잖아 되게 잘 본다 트르르잖아 정절하는 다 아주 로종을 하는데 마다 치그린다 곤좀 마서르제나마 곤좀 마체제나마 안구 마체제나마 다 안게 안게 와까 정속지리다 와까 괴차다 크루 데데데 돈에 또무 차원이야
1: 여리
0: 아추가 도쪽 망아 도중을 하는고 도쪽 망아다 더그 찾다 오늘이야. 더그 당하다 도쪽 이시 좀 크다 오지나다 치그라지나다. 아 아는 그 셈이 눈이 흔도 무자 이나 길긴 친구 톤이다. 시그다 야루 쳐든다. 아 정자이나 조그 도중 것에 나 조그 샤와 조바 긍즈 그 손에 단지라 가짜세 속 늘 탐치 진땅 거 치라니까 도주 당나 가짜한테 단지라 니즈 그 마치고 고름 돈이 가짜세 켜와 조 근데 조 주임
1: 된가
0: 다 로토 이시 좀 그렇다 언제나 당 같이 뜻이 같다는데 아 제가 용나 이제라 같이 오 그때 제가 가짜가 용나 님이라노 라글랑 용나 하탄다 만다노 어떤 조카 가짜한테 이제라 시그 셰키고 가짜한테 녀터 처무지네 나또 총검
1: 여리
0: 그리고 그거 아치 뜻세지라고 뭐또 가짜가 고르더니 니 마차도 메고 카당나 코카르 그 아니 좀 오나 심마 챙겨세지나 마 아치기는 담아키고 지도니나 셰마케 치니 쇼나 토이 주마케 강니 아도 토세지나 마 아 또무 요카 어나 다 포마지나 인지나 포마 가우는나 또 게르기나테 인지나 즉세나 셰숙 담숙 나나타 시가 다양 어조 길긴게 통지 다지르지 아 토모요너야 셴마키 탐마키 다지가 아랑게지냐 카차 지니득세 누구 알아가 통드라마
1: 아리
0: 아랑 시글라크 대단히 시가 냠스거든 토마 카이즈 진든 거 그거 이니라 시카글라크니 시가 요과 요과나 카차리 니셴마키 누구 다 길긴다 대지고 그지 아니능네 지가로만 번드라마 토모고 돈독스야 셴땅만 진우다가다 다 셰마케 땀마케 다 지금 아는 게 좋은 것도 모두 만나라 영어 또 모두 아랜도 주고 아랑시
1: 아리
0: 나 원래 또 못해 줘 그때도다 어제 호마지나 호마지가 초코 아랑 초코 가짜 셨죠 아주 샤이 카이나나 호종라 때 샤이 뜨나 영어 지금 가짜 아랑 게 땅 말인 거 가짜 셨노까 때나 아주 좋아부터 내 진든 거 제니까 동거도 검
1: 네.
0: 총총서 그 가짜 체제를 세리 아겐 카드기 세지나마 너무 가짜도 통 거무. 그리고 그거다 가짜한테 또 건다. 시기다 그 엄마가 이제나다 이제나 치르다지나다. 지와 민 지와다 당이나 치르다. 치기치나 가짜리 통고. 아니 이제나 시적을 리니 통고. 스민이나 샤초칼라카네 통고. 데이터 이제나 시기가 영어. 어조 이제나 시기가 길긴 그냥 냠조가 고노 지금 셔타가 차리고. 서초하게 찾긴 더나다 도쪽 이렇게 좀 그런다 다운지나다 하마니가라 지가 강라 강총가 연대원이 뒤쪽이나 점성근이 드니라 지 아 다 아주 진등 그 동치나다면이 또 모르 뜨기 더나다 근데 동치나다 오느라 동치나다면 누구 사이인데요 차프로 없고 뭐 뒤쪽이나 아주 오크 사이라 영 머리기 전바가 사이인데라 차프 아주 오크 사이인데 저렇게 세나니나 아 그게 아랑숑글라카나니라 기와도 오크 제나 기와도 제와도 같이 아 길길라

0: 마다 이나 치르르 되나다 진등급 호수 그촌이다 니 이나다 호수 당다 아추트 포마데 레니글라 카나 아주 똥쳐나는 호마 레니게 쳤나다 길긴았다 그 지금 샤와 쇼파트 지나마 길긴아 지금 길긴도 지금 코치 말하게 되지나마 아주 세마 맞춘 누구 아무튼 영 호마 그냥 나 아주 허퍼다 워마 그냥 나 아주 다 지금 샤와라테 있다나 지금 어루 타가 통하게 다 지금 너무 그 저한테 진짜 욕고 뭐
1: 에디
0: Tata gilgindiga yunga ta ti lakhlanga chota na ta tamuguna. Tamuguna ta ngi teni ta kuchwa ta zini. Gilgindiga kuchwa na ta muguta. Ta shungara zhungla kala ka na tukuna. Gilgindiga na yuandan zhung. Namiyang, kuchwa la ataka masha. Yuandan zhung na tuankanjib. Kuchwa la ataka na tuankanjib tuk zhung. Ta chisho gilgindiga kuchwa nguna mara. Gilgindiga zingu nguga yuandan ta zhung. Thakapar ta ta yikhi zhung kurta wakata. Ta shiiga ta ta kurtani ta shiiga ta. Paka chadu shena, shawak chupa, ta shiga girgin tsangma gita inza, shirin yugu nugu dhamu indir. Girgin nugu gu da tunrang gu tsuwa ni chuna da, ta dhamu gu inza kirti kacha gu shesu tunrang se jun mastar gu, ta chimkung gu lakani ra, ta tunrang gu lakanda, ta tunrang gu tsuwa da ta chimu dhira zina da, azi shena chiga zi, zachak tunrang da ta inza, tunrang gu tsuwa da ta chimu dhira zina, a dhangi gu nari da, dhamu dhira zina chiga zi, telchak gara ta, wog lulu zha, 어저께 혹시 또 처음에 집부지 그래 저 조조지 그 상준이 또 뭐도 사와니 있는 말 뭐.
1: 그런
0: 거 좋아한다. 마치 그 조금 같이 그라. 좀 마치 그 저지 그 좋겠다. 치이나 낸 거 인지나 디스크 그라. 나나 나나다 쳐고 늘어 나다. 자적란 간츠 간츠라 그게 저 가잡는 거 큰 거다 또 뭐가 다 지금 어제 지금 가이사다 그러지 통나라다. 뭐 초제월 말.
1: 네.
0: 나다 쳐다라. 뒤 촌다네 단이라 호토. 가운데가 단지나 얼등이 그 카드 그 촌다니다 아가투군 지오만군 단지나 렌도 근지나 지오만군 다치 쪽고 남친다 카드 그 응친다 모저리 저다 아리와 근지나 아마름 던지고가 때노 그거 단지나 너무 그 인지나 너희 너무 그 인지나 손이 인지나 다 시가 단지나 어쩌고 이렇게 좀 그렇다 인지나 다 시가 너무 그 손이 인지나 머거이나 티어 진등등거이나 샤쪽고 촌이 단시 시가다 지와망아직 통트너 길게이나라 지금 심리에 가니 어 더타진이나 지금 아 호마 그 지금 조연이 된 거 자칠가 돈다 그 놓고는 어떤 거 사도 데이터 대전 따다고 미칠이 손으로 된다는 전작은 나 호마 집자 토하고 나 또 지금 이제나 아 정막에 이제나 지금 시가 받듯이와 아, 다 찬윤 거 깔마 진짜로 안 합치게 쳤던 모노. 그때나 다 도적 참아 흑지가 뛰나. 흑지 진이. 그런 게 이제나 다들 다 막아 좋은이나 쳐들어다. 다 도적도 탐살아. 그 도물이나 도치 가와 지 따라 지 지금 하는 하나 좋은이나 막 길게나 지 지크메이나 막 오는 소문인들. 제와즈 그 송거 제와즈 그 지 자가적에 지 로마가 남지렸다 못 했다 길게는 그 제포 좋아메이퍼 Tā kīkēn rūgī khā tsā tsā nyāng nīnyī nā tā tā nāmshik kī tā jīnā chī tā nā lōmā tīrā gīrgīng kī chī jāwā nā mū khīrī tā wā chū pā jōngā tā khī tā nī lōmā khī tā tsēwā ngī chīn kī tā chī tā chī tā gīlūp kī sīm tā nī rī tā zū chī kī shē chī tā chī kā hōng chī tā nī tā nō zū chī kā ngōn chī nī tā wā shī tā nī kā hōng chī tā ngī wō gā zī nā tā tōntakā 응, 아는 게 다 따오르다 이제 아는 게 심리 전우들 당연히라 전타 그쵸 그는 주준도 뭐가 다 장자 종근 이제 다 어리게 왔던 거 뭐 보통도 뭐 자야 같은 게 치는 요거는 좀 초초는 단이랑 이 초비에 내리리 나 좀나 어디리 듣고 놈이 나 좀나 이제 초비 내리리 대변 땅이 좀 더 참 알았듯이 아 주단이나 나 주나 맞긴 이제 얘는고 그게인데 그 말이다. 루 선보근 뒤 촌데 단지나 쳐서 그러잖아. 미치죠 가자자 년년이 되나다. 단지나 젠바그 쇼. 단이나 카펀다만도 못 단지나 치치 공고치 됐다나 촌다. 루 선보근 뒤나다 시그 디코르데 인지나 잡조했고. 아 따뜻 뭐 도수 땅이. 아 도모일이 단지나 아 근데 아 그게 근데 아 대종이. 뒤쪽에 소중한 거 아까니잖아. 다 호종 걸 아까네 셴나인지나 다 호종 다 따오 총지나 숑글 호종즈나 아친지나 다 아다 최사 최사들이 뭐아 그 셰코다나 다 저 어종 고 쳇자도 뭐 용나 최사 최사들이 다 호종 호종들이 아 호수지 뜨게 셰코나 다 나 존나 쳇 그랬잖아 다 호수 셰코나 다 쳇 그랬잖아 다 나 다 쳇 그랬잖아 다 아 근데 아 주연데 리샤 그 호텔이리 총살이잖아 홈테일이리.

0: 근데 고가
1: 내리
0: 머그 셋업도 당기나 쳐서 그러지만 아 너무 흐용 매니 있기나
1: 어어
0: 심쿵형 땅이 스티리 스티고니
1: 하리
0: 어 다 지금 아 정리의 정권이
1: 하리
0: 안 아그지 나라 따라 지금 머나니
1: 어어
0: 아 너무 그 아 다 소중과 셋업고 되죠 땅 당기나 쳐서 그러지만 다 내교였군 폐지였군이 난 남의 나 당기나 그렇게 있냐 다 쳐서 그러지만 아 지금 우리 당기나 지금 멋지니
1: 내리
0: 어 아, 또무그 차오기야.
1: 네리리리.
0: 또무들이야.
1: 아, 리리 과정
0: 제가 그거 단지라 소중 그 전에 어떤 모들. 지조당이 그렇게 내가 딱 보마리리 딱 오나 니마치크인지나 소치크 촌단이 땅에 딱 졌다. 그래서 오나 단지라 니마치가 소치는 우다 단지라. 아, 근데 이제 이 자기 하사 남은 것이 좋까? 소치를 제독.
1: 네리.
0: 도체 잡부 또도 고다다 니마치가 도체 살단다나가 소 티드가 단지라 머게 타원이나다 이히동 크타원이다 어치니라다 너치 쿄엔스미 쯔마당 차와리야 용스 좀 좋게야 동나와 그 시그메나 또 뭐 시메나 치라메키야 또도 고다는 진주 아트르 카모드로 조 게르킨스 송이 옛날 어떤 진주 카모드야
1: 뎅가
0: 아 타르글 호마 상마다 쿄 어치체 고거다 숑그다 와 그 노크 쿄엔스미가 너시 잡도 인기나라 타 우샤기야 호마 고르다 다울거 땅도 우물우물나 지금 리다치리 슝크 냥금에네 또 뭐네 너무고가 그 원통거다나 그러주고샤이라 토틀라 냥금에니냐 아마 그냥리다나 다 나만 죽어느리야
1: 나리
0: 열긴 것이나 아스탕나 캄부다니 뭐는 때나다 도초 이세 좀 그렇다고 이제다 니마리리가 따다니라 담노다도 거다다 찌정 말이여 따니라 아가쇼 찌가 아가쇼나마 내가가 내 머가가 메버다 창마다 종노 찬임리에다
1: 나리
0: 수용에다 폐지 손이 떠모시
1: 야디디
0: 저도 곧이 소대당에 시그 양물게 있나 조금 호출 정말 시그티니 이마리 이리겠다 어젠드가 티나 가이젠드가 저거이다나 세마치그란 조금에 간도나 다 이런 치 치득사 이족과 다음부터 또 그거는 그 저와 계속다 전차 공군의 추송 아르칸에 더 치트지 요나 나는 친도 치고 뜨잖아 다 그래서 갈크라카 그 손이야
1: 하리
0: 노트 이렇게 좀 그렇다 왠지나다 정말하게 다 앉을 수 있다 왔더라
1: 하리
0: 디조다 쳐서 그러잖아 다 너무 그 소체카 머게 존을 하느라 디조다 쳐서 그러잖아 다 머게 회자티라카 첸터노 진노 아 찍장만으로 일단이라 줄이죠 오늘 연락아
1: 나디
0: 어제 소나라 전선만다 누르다니 나타나 여기 가이 세만 멋진지나마 첸도마 터지나마
1: 나디
0: 뛰어가
1: 나디
0: 요코 지금 점마 터지나마 아래마 지금 질질 꼬나마 또 머게 따따따 있는 말이야 내가 시티나다 와까 어제 나다 지금 자카시클랜 도중과 그 조쇼다다
1: 하리
0: 시가 장다 시그 얼로 참니 얼로 밤니 또 뭐들
1: 하리
0: 이 조다 도중과 셰토클라 그네시 나라 다 참 모든 나라 나다 머기 머기 코드기 우노다 디초코 코드기 나라 도중의 주고 코드 대주 코드 마조 주고 코드 너다시가 다 체대인 조나래 아 주 도심 그 디초데 도나 사파르타 도심 그 안지데 도나 다 세미 와카타 마슈 마트가 로마 마스카 어디 초치 마란도 노타 지가 셈 츠레
1: 나디
0: 다 르코타타 땅무마나 사수 아 냐나니레 그 다도 틀린 단다리야
1: 나디
0: 마스카다 그나당이 미라테즈네다 냐나니레 이르게 와카 르코 사수리 티초 장아드가 그렇고 쵸르카 땅무이리 티초시가 된다니까 미르테 니나다 마슈고다 아 마주고 다 어추 인지나라들이야 다 길긴 가이게 너나 어조 길긴 너나 다 희식은 짓는 거 희식은 짓는 거 근데 좀 어떻게 나다 네 젠터라트 그잖아 마주고 누구 뒤쳐대 지금 마주고 아주가 마땅 마 마시 초추 길긴 거 코다 호마가 코기 되게 소나 단 지어 제포 사람 희
1: 나리
0: 아 너무 그 뒤쳐 뒤쳐다니나 지나 물기 물기 아래와 내무준 도너 디조다 센치라 디라카타 니마리 리타니라 그렇게 이제 말기 정군우고 합사 뛰는 거다 지금 좋은데 그거라 뇽뇽뇽뇽 좋은데 마트메 그 참참아티나
1: 여기
0: 당일에 말한 게 제만 내가 지키 노르다 오 담바바 총이야 랍친 초다와 단 너무 인지라 디조다 말게 쳐들나 마리 리트가 뛰 땅에 따치들나 다 로코노나 니치라 메치나라 담 물게 소다데 정해다니 또 뭐들이야 엄마 가이가 쳐들나 다 녀리 노트라다가 정거 오카메 그 메나 전지 말이야
1: 너디
0: 머게다 치그르든다 도토 요마 다나치코 정거 요마 또 말이야 다주 샤코노 리눔 클라스 슬라이 티르샤와 마이 노즈노 다 티르샤와 말이야 머게
1: 너디
0: 로종고 손이야. 난 너무 그 이제나 세토탄 너무 그 고득. 머겐 너무 그 로종고 수가 너무 그 근데 영화 똑같이 요 누구 다쳐 그래야 되나다. 아, 도츠 근이나 지금이 너무 영화 똑같이 나온 돈으로 너무 너무 그 상도 지기야.
1: 로종고
0: 손에 땅에 저 영화 갑다 통통
1: 나타나 버리야. 리리리 같은 책을 근데 아니가 뒤틀 뜨게 지금 당금에 뭐. 대단다 단 지금 틀게긴 그 주 다월 근데 뭐 그 시점 뒤도 올라오는데 다시 로또 머거라 갑다 그거 뭐랑 그 소중 바바이 노트니 게긴 땅 파마라 속과 담지 그 바바이 노그 점리에서 그 대단다 점진 더등 제리 아 제랑 그 대랑 글엔 선덥질이 소초 이히도 그런데 샤난도 노그 가자즈가 통통즈 갑다이나
0: 야예 땅에 뒤쳐 통 담제라 가짜 동조사. 아 통덕 이제나 진지 그 동제리. 네 호주가 이세 좀 그러다 가짜 득세나 돈은 진짜랑 이 호주가 이세 좀 그라. 아 되지니. 중국 이제나 호주 치세지. 아 친화 아 친이라 베타 세고는데 추적고 마 추나마 딱딱 조수 있는 거지. 요체 이제나 많은 민생 거는 이렇게 진등 그 토학 돈이라 이제나 진등 그 고런 거 돈이라 머게 땅 머게 나와가 다 호주가 또 뭐 시가. 아, 시그 호주가 갔다고 나게 되지니. 아, 여체이나 담은 없는 거 정도는 아, 되지니. 그 되지니. 내가 담 내가 너무 그 점지지가 너무 내가 땅아 이시도 그 호주 이시도 그라. 시그 신도 나지고 돈도 놓다. 아, 머거 호주가 저런 시 했던다. 담 내는 내 다치 그러잖아. 담 머기 존나 다치나. 뒤에 잠나 다치고 그러는 지금 뒤에 대체 놓는 뒤에 잠나다 예치라 아래와. 아직 총 갱크르츠 모지. 마치가 쪽점이네 딱 30 그 전에다 지금 답락을 지고는
1: 나디
0: 답락을 때 지고 떠나다 쳐 그래야잖아다 초소 중앙한테 못 살아가 다 쳐치 그래야잖다 어 다지시 지도는 촌 로사만으로 참덕이 나다 소자가가 요가
1: 나디
0: 다 촌 로사만으로 다 만장으로 다 지고 자용근이라 치 스티티가 다 소자죠
1: 나디
0: 초소 호자 때 손당에 쳐게 그거는잖아다 치 스티티가 호자 때 손하다 쳐다다 너니다니라 다 어조 동고가다 길긴문 전체 아 따도 뭐 주택권들 따치들나다 대송에 따치나 원체자 되는 요건을 어주 원체끼니라 연된 바 키와 탐진이라 돈일에 그다니라 돈일 그니라 아니 차프로와 된 요구가 내가서 속하되 대전도 줄어 되는 요구들 이거 나다치나 대송나다치나 아젠리 쳇다프노고인이나다 길긴 그 주샤왔던거들
1: 여리
0: 그산으로는 말죠. 추수가 길긴 추우는 말.
1: 응.
0: 어. 그리고 그거다. 아, 다초 아리완도 모드다. 겐큰도 모드다. 이제나 로사만으로 도자대 모드. 추사만으로 길긴도 모드. 추사만으로도 모드가 손하다. 치치기 군으로잖아. 땅이 모르게 아리와가 그냥 진된 거 같은. 어, 뭐다기나 너무가 길긴 맛도 있다. 길긴 젠스다 마치대. 그놈 던자게 다치더라. 들라인이나 다치나. 넌바탕 아무놈 자치요치. 땅이나 모든이나 대위 스턴트노가니라 대위 스턴데 이어진 논리를 하고서 그런데니라 니가 침된 결제했던가 결제원우가 차가니라 송우지가 누구다 미인이나다 아 아루 치등리 저다다 연든이나다 아지정 지등도 그나 지서 그런다 그 아 삼루다 그다니라 같이 배치는군 아 그래군어 아다 아 티코니이나다 아 니머게이나 아 조사가 호차더니 티사가 길긴 데니 조르크 호마 머건 조르크 탐체인지나다 아루 우주카 첸체 워탕 호모 아 너무 그지나다 너무 그 전이 다쳐서 그러잖아다 직전다 숑근 단추 그 점도 그 놓고 단추 당지나다 보적 반증 거 인이라 단추 당한 게 전성 거다 폐지 폐지가 남카니 그 적다다 싫어 용리다 저 처모진 거너들 뇌어 첸보니 판바 첸보니 돈 첸보니 아, 도무지 자고 주는 거 아, 삼부 터치복.
1: 네디.
0: 뒤쪽 단지나 더니 아, 네 이제나다. 머게 이제나 되긴 조 야란 조치라 이제나게 머게 뜻. 아, 다 송그라뜻은 생각 세마째 노래. 쭉쭉 식당 누구는 요거지. 공당 누구 좋나. 런키 그 누구 쪽보든이나 너쪽은 카체적 잡지간 너제도 너자. 초치 그러잖아. 새롭게 쪽당 누구는 요거. 안 너무 그 삼부 근조. 초인이나 어저 스타 존직던 쇼닌 죽. 어, 키가 어저 스타딘이랑 제쳤던 감치원었다. 추타딘이나 존직다. 늦었던 감지 메뉴 또모인 죽고. 아니이나 치 추르긴 죽고 그러나다. 시 전부 식던 신인 죽. 저녁까지 죽. 희샤고 어시 오슈 너지린 대통령 좋고 어쩌고 랑키게 신데 신데 탐체 아주 이제나 치르잖아다 신난 돈은 만도는 나타 추시 때니라 치르잖다 신난 돈 만도 메라 아 따뜻게 아 요거즈 누구 또모가 리아트
1: 네
0: 일이 총통에다 교직이나 여근이 길그나 튀나다 보자티나네 되나 진된 그 샤츠 그러네다 치 좋은 진고는 그 나초려 왔으면 오지 지금 치르는 나다 소중 그 탈음 길긴 그 담은 그 연된다 잘라낸주 너네인지라 아는 거 싫어
1: 네
0: 너 탐색 그 좋은 좋은 거 타다 아는 거 잘라 연된다 나 이 시브라 안 했던 최초였죠 너네다 요구는 그 什么 길긴라 기와 있고 답아 있고 아 길긴데 저 거기 답아 요리 티나다 주 연된 그 포르지라지긴 말이야 주 펀선 속까지 갈라는 전화 이쪽다 사와라 그니 주 소중 아니 우리 치고
1: 네리
0: 다 파트너 아니라 요체인지라 다 아니 허리에 특이다.
1: 네리.
0: 아 뜻했군요. 너무 이해하기 그 말게 신난도 코노 거리와 돈우
1: 네리.
0: 너무 그 도마다 아니라 돈나 초코도 노 거리와 너무 들었다 뒤쪽은 그 나 지금 먼저 그 나다 너무 그 예바다 다른 지나다 니 돈이 그 적성리 아 단지라 너 도마 역시 좀 그수시 호적 용자 담도인 예전도 봤다 남의처럼 다시 대령이 뭔데 있어
1: 야디기긴 과진 체대는 렌선나니 알호마다 이히 좀크던 데일리 카브다즈가 만포리나 손 특지 체기기는 야니 그데 모겠긴
2: 퀵기 능나 흑송거 데츠 켈요
3: 흑송거 데츠 소브리 글릉나 차비요
2: 소브리 글릉나 퀵기 흑담라리요
3: 퀵지 흑담지 머티 람뚜능능요
2: 소수 퀵지 샬릉
1: 조바나 마고네 주 되는 그 소조 이게 좀 그거 전덕은 돈도는 친다거다 아 소조 이게 좀 그땅 제위 카다즈가 망보리에 나송 트지시게긴 그 아 너무 그 소조 아 패터숑의 소조리 지속가당 예상에 논달라 그냥 특반이 트지치시네 이제 나죠 디초 망보리 메그디나 슈니기치 참덕당 제라양 아 카다즈가 통통리기치 참덕아 잔즈가 통통지기 아 야그 공축체 배초데모이나 로종가 남질글 아카존이 지 카다즈가 통통리나 가르마즈가 저르나즈 마르토메크람
4: 오 야야야 야야 다니 이시 돈케 나담 아 냥상 크츠즈 담가 뉴아무시 테나 진템가 다 중드르무가 루 아가세그네 아가 토넘가 다 도총 루른 동토너 모
1: 아리
4: 도총 루른 동 마통 공고 응원하다 하마잉니가 아 다카 카벤절로나 죽고 스트릭까지 시기니 선생님 구티스 달라

0: 인조 럭트리주 땅아쪽에 니트 니트 다든바게 치스팅님들이다 아마초다 제용아서 오늘아
1: 지
0: 다샹 성종숨 주소치 아마초머 아층아티 아마초 디 제용아탄디 럭트리 고지디다 신토이 땅아초 황칠리 콘도나 첨질리 콘 담범한 팀을 쳐친 아츠코이니다 되게 말할 적당들이 다 아침대 전화 드기즈라까 했잖아 다 알랑즈 오늘 나초 당아 제용리 동구 서로하고니 동구 공천당에 미청하고 니 당아초 당아 셴이 떠요느스키 마라디 차드기 좀 자침 당아 덤비 심자라 직시고 디노니다 나초 자침대 식이 수인도다 알랑즈 오늘 당아 이제나 다 동화 먹 진짜 이제 그 지금들이 다 뛰었던 아주 자툼 뭔가 말아 잡적신들다 디나니 알랑즈 오늘기 자툼 당하다 좀비 안 맞고 오는 말이 이거다 알랑즈 디라 같은 나라다 자툼대 하정 시기 수우진우트 응원트 이거다 알랑즈기 한치니 다 리에 등기 두고 다기 동화 먹 진짜 이제 그 머리든들 이렇게 자툼데 동무 이제 나가서 알랑즈기 한치니 다 그 시군우 리에 된 요즈근들 다 리에 당무 시치던슨 리에 니와 몽라가 위다 샘비 침집던 군는데도 리에 선바무 다 누웅땅 베리 년디라 근들 동아 안데도 그치 리에 조한데 년데 다 터지 공부 동을 근들 세바 리에 나와 다 자춤디긴 간송 땅 다클 리에 특가 인지나 다 자춤긴 간치 리에 덤바 인지나 다 샤슝고 던슨 아 단도 뭐 자툼 나가 전제나 그게 랑즈 땅 리에 등기 투니도 모시지 단디 투유는 디게 망즈 땅니 다 다티 왔다가 주 동화 망친 던지 그런 거 주고 다 동화 머리도 내 손땅에 폐지기 따도 뭐 동트 안 가지고 놀아 주고 땅 아주 자툼도 손땅 이토 땅 응토 자툼 됐더니 어디 땅 아주 동화 머리 전제나 다 농구 동트 안 가 동트 해지라 너무 요즘 너무 달고 버터 했던 이기 다 알기니 더지 대신 가창의 온도가 좀 큰데 말고 전제나 아다 이 톤이 요 누기 좀더 시가 하장 쓰고 그다 다 성기인데 동화 먹진 좀 이제 그거 말고 여튼 근들 자침대 전제나요 땅의 동화 말고 이 톤이 있단다 해요 누구 자침대 지르고 진근 그게 소진 정도인데요 진근시 데니 다기 춤송스 군라다 아초 춤송 춤데 떨기 떨기다 시기 폐지 공포 친투비 차트가 탄다나 다 춤송 거 군려 춤송 그 너무 그 드기즈라 가네요 그게 제치 분선 좋아 오네 단도 뭐 춤즈가 시기 좋으지 다자 춤데 돈비 돈친 춤도 그 돈친 틱처에 나요 오늘이 달리 된 다정이 세던도 되게 다다 이긴줄 아까니 저거는 동조 다 제스 군들아 다들 이긴준데 찬찬나 챗글한 거지 이긴도 멋지게 다 당한 아주 손당인데 디와이스네 찬찬나티 처버다 영아 젬바기스 군들아티 다치 그득 된 거 젬바기 다통들까 마치나 다 덤비셰치나 알랑즈 아까니 리에 등기 단도 먹이 치즈고 드기저리 드나다 던슨 드기저리 먹어 다 그거 덤비기 알랑즈 땅 덤비 리에 덤부기 이근데도 치모도 없겠나 땅아 동조 어그땅 자면 자치 자든 도모도 다 알랑즈 크루 치모도 없겠나 알랑즈 크루기 이근데도 자자르 든치 동든 다 그게 알랑슝 그 잠바 치모도 그 알랑슝 그 잠바 아 단도 못 쓰지 단디는 내다 마초 머리기 탄들 땅 양나 머리기 탄들 견들이 있고 누기 여튼의 용구 누기 자툼도 듣고 손땅 다 제크브기 타지고 바탕 하나 춤지 종이 다 맞춰 제크 능력 시청 있고 누기 남기 딱 차

이릅스러워겠나 당거 쳐주고 머리끌 있던데 흙주운전 보는 거 땅땅 다 제크고 머리끌 있던데 수동당하다 제크도 손다 딘지 용니 머리 텀드니 용니 다 머리 나지 나트 멈멈 동시를 주지고 그래서 오늘 다 상종 숨지 소치 라서고요 리듬 상마다 너도 쇼니 자튼 게 땅에 다 카트리 터니 데코다 맞춤 머리 텀들려 느낀데 자튼데 담비리 군도기다 아무금벤데 다 주우치들이다 제크도 돈주된 비 제크도 춤춤 쟁게 제크도 데네다 머리 텀질이 있니 제초 딘지 있니 멈멈 망축고 서비 기펜트 송주 이트니 아 뜨무그 아무금벤데 장이 됐다는 거 땅 아주 땅 동영이 치고 나다 차습그 아 다 인간 주우시겠다 영나 침즈기 인간 주우시기 예리 됐다다 자툼데다 담들이 아주 다 덤바게 치시기가 단디 락트리 고지다 너무기다 지즈다카니다 아주기 자툼스러운데 담들이다 진침숑이 말에 잡적신데 다 띠능네라 주우쳐두고느라다 땅 동영기시에 쥐라 다 답지 고바는 게 땅 아주 뒤땅하시에 꾸는 심핑거 첨충거 산루즈구느라 다 그런데 첨충거 공뚱이라서 공빠라서 낭퉁길라간에 다디 언니어웨메웨 두어까 수우단디 심핑기 첨충거 산루대양 시기 두드니 첨충 산루 능기 손땅서가양 던친트 뭐 지근이 오누 띠능네라양 수우쳐즈구느라 땅 아주 땅 동영기 답지 고드 럭트른데 손땅서가 던초 아탕세 빠지 샤틈도도 고구나 마초 동화머르게 다 탐몽 속비즈고느라다 데시스탐부 동고노트시고 다 동화머르 그 탐몽 속한 데시스탐부인들한테 다 마즈기 진든 속화즈도가 진든 속화띠 총 제이키노니티 망시디티 탐몽 속화뜻이고느 탐몽 그 시샤탄 탐몽 그 진든탄 탐몽 그 손탄스가다 리카라 탐몽 근데 시디다 마즈기다 도랑이 자식들다 동화물기다 샤작 누나 리카 참마다 선도 튼토니 아다 가자 기특께서 랑샹들 같은 마다 이제 튼토니 당아주 근들이다 든도 조금도 참마디 랑족성군은 디토니 참마금 받침이 있고 지금 그때양 그게 디노마 요노기 다니었어 이게 한치니다 참마기 삼크 지득군이 동기 자치단비 당득전라 근들 동구나 다 머리 머리 참마다 들지 공부다 동고시 다 머리 나증 아트 머리 정신이 나다 정말 깨끗이다 야르 배진 주고서 공부했던 곳 다들 환주 차고를 쓰면 나라 죽고 자투미 나라 죽고 땅 아주기 땅을 만나 기친 자성이 있고 나라 죽고 다 도수라 땅 아주기 휘찍이 좋아지고 나라 환주기 좋아라 땅 아주기 리부 디탄 나라 죽고 다 졸던 게 샤와나 샤와 정신이 나다 지하 찍듯 아 단디 장든 땅이나 주군다. 근데 잔이민비군이다. 야락든드스 동군이다. 거기 긴쿠기 주군다. 긴쿠스우들이. 아, 되게 한치니 수중이군이 튼뜨라 제크중이 다지럭뜨라게 난게다. 접차스우들이. 땅에 나 저기 동화목진 등자코 머리 튼들이 튼들자 튼데도 체드가 단데이니 럭뜨라 이군이나 진침숑이 체드가 잘도가 이군이나 체드가 단디 동화머리 강막이 단데 소중이 ལས་ལ་ཏ་རི་ དེ་ཐོང་ཅིག་ནི་ དེ་ཡུག་གུན་གུ་ཏ་ནི་ཅུ་དེ་ད་ཅི་རང་ང་ཚོ ཤུག་ཡོང་ནི་ ཁྱིམ་ཏ་རི་ དོང་གུ་ ཇ་ཁབ་ཅུང་ཡི་ ཐབ་ཅི་ ལག་ཏ་རི་གི་ནང་གི་ ད་ཏ་ཅ་ཅུ་ཟི་ དེ་གང་ཅིག་ནི་ ཁྱིམ་ཅུང་གུ་དོལམ ཟུགུན་ར་ད་ང་ཚོ ཟིགནི་ནར་ཅ་ཁོ་ད་ང་ཚོ ཉིཏ་ཁསང་ལ་ལོ་ཏ་ན་ད་ པ་ཆིར་ ང་ཚོ་གི་ཅུ་ དོང་གུ་ ཆ་ཅི་དན་བི་ ཅ་ཆོ་རང་དི་གི་ ད་ཏོང་གུ་དན་བི་ ཟུགུན་ར་ད་ ཆ་ཁོ་རུ་སམ་ན་ཅ་ཁོ་ད་ ང་ཚོ་གི་ མ་ཁ་ཏམེ་ནར་ཅ་ཁོ་ དེ ལག་ཏལེ ཡིན་ ཨ་ཅ་ཁོ་ ད་ ད་ང་ ང་ཚོ་ ཏུ མེ་ཟི་ རིག་ནི་ ཡིན་ ཨ་ཅ་ཁོ་ ད་ རིག་ནི་ གི་ ཅི་གི་ ཤང་ཚུ་ ཡིན་ ཨ་ཅ་ཁོ་ ཁུ་གི་ ཆ་ཚུ་ད་ ད་ ཡ་ར་ ཐོན་དག་ ཏུ ངོ་ནི་ དེ་ ཅི་དེ་ ཁྱིམ་ཅུང་ གི་ དོན་ ཐུང་ནི་ ད་ མ་རིག་ ལེ་ཏམ ཅིཤ་ཅུང་ གི་ ཤོ་ནི་ མ་རིག་ ལེ་ཏམ ཅིཤ་ཅུང་ གི་ མ་ལག་ ད་ ཡ་ན་ ཅིཤ་ཅུང་ གི་ ནི་བ་ དེ་ ད་ ང་ཚོ་ གི་ དང་རབ་ ཅན་ གི་ ཁ་ལ་ཤོ་ གི་ དེ་ ད་ ང་ཚོ་ ད་ ང་ཚོ་ ཏུང་ཧ་ མ་རིག་ ང་ཅི་ ང་ཏག་ ཏུང་གུ་ མ་མང་ ར་ ཤི་ཅིན་ ཇོ་ཁོ་ ནི་ མ་ཚལ་ ད་ ཟམ་བོ་ལང་ ནི་ ཡ་ tōngkū gā chāsū gōndu tā marik tāndil tā marik kā lī tūndē sōng tāng dhā tā shī jī zhūg nō gī chāsū gōndu rā chan jī tī yāng shī gī ngō tukū gā yāsī dāmu gā jā chū ngā gōndu tā tā marik tāndil yā tāng kāndu jā chūndu tā tīn chī mī shūng yī chā dhā yī tā lak tā rī gō yāsī tā dāmu dhā rī yā tuan yāng rā mō tuan yāng tā shī gī zī mā zī mā ngā shē nā shē chū gī tā chāsū gā dhā
자침 누구느라 동방 막힌 그 자침 동무

0: ngachi ngaju dora jinchim shungi ta chadgi tigi maradig nir mo diri ta zo ta jilgi ngachi ngaju do nabdi ta ngachu na ta marig mangpo li tuyo nugi ta ndamo ge jakub zi yinsi sabr titin tinang ne marig ke li tun tang marig ke sachi marig ke shajig nda tangma tongchin iku zin ta anaji ki tigi shigi tongchin iku nir ya diku ta taasang ta Kintoni zikunla, jachum, chetanda mo jachum zikitoni ta marikki li tu marikki li ka. Ta marikki tang jaywa yonu ki ta chizhukura nga tsu andi Tonghua marikki, andi Tamungandakhi, andi mo zi Tambu, andi mo zi Mzikju. Di tsungta chukwa tiri, jakub denjiga ta marikki tandil, marikki shawanda tsama ta jakub ki chichi ki tachi gopa lakini ta kandil ta yana yadji kumpila tongunu.
1: どもぐりやったんだ。あ、じゃあ、タンゴンチキンディンデルスジタドリヨナ、タトングマルグタンドル、ヤトングンドルチャチムディンギナ、トギクチャラ、クルギチャシュクソンランド、タソガンタネンゴンガサンガカンラ。チツウテチモズレズナ、トムチムズキトネシコンドロモ。うん。チムズキリカラカネ。チムズキリカラカネタストウチズレ、トム、クギソンタンチンブルトトンドギ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진심 뜻을 잡음. 동화 막 진심 잡고 네 니좀 뜻을 잡음. 동화 막 진심 잡고 저좀 뜻을 잡. 저좀 뜻을 잡음. 경우 단도 못 막아도 다른 동화 막 진심 잡고 단디 깨땅 이쁘게 잡음. 나서고 단도 받을 잡음 이게 잡죠. 뜻능이 다 나 저기 동화 막 진심 잡고 잡음 나 동화 머리도 못 되는 위진데 레다 나 저 잡음 막아도 저기 저승 고급자 동화 머리 저 탐문 속에 탐문 같은 넥시 담본데 중고즘데 다 튼즈 그 다 체치 독이기 체치 동물이다 나 지금 니 뜨기 싶군들 아 저 동화 머리인데 손땅 배지기 고른 거 돈이 땅 아 저 디집스러워 하게 나서 오늘하다 근데 머리 그 샤완데 손땅 저다 인치금이 다 동화 머리 탐문 속에 넥시 담본데 중고라 동화 머리 장만데서 튼들이 온 줘. 언제는다 튼들이 옆이 또 그 년지기 되게 자중 하고 내다 동화 머리기 샤저 담아야라 열지 공포라던 거는 뜨다 그게 저도 보는다 튼들이 다 도급이 제치 동물이 있으나죠. 이 한친 아니야 뭐 저들이나 다 그게 머리 튼진데 던져 대비 잡듯이 늦게 이 틈에다. 다 아니 나가니 그게 잡고기 손땅에다 작업을 했은 게 한치니 당한지나 다 거리 송주고 강아서 지금 거리 송주다 당아서 네 만나 기제나 독축이다 자크기 지중 자크기 샤와 참마다 친구 돈이다 지중 요화지 용주 때라 뜬다 자크도 독고 송당서에 지고 딸랑 기고니 다 샤와 참마 여지 공플라 동고노 근데 그게 아무리 수 있는 매트라 다승 거 다 동화 멋진 이제 그거 머리 튼들 여튼 끈들 잡음 되는 나다 주우체들다 머리 망보식 다 끈들 동주 자주 통마 끈들 땅 아주 너기 감선 아주 그 남보고 아주 그 땅 아치 상종 심지 소치고 아 다 잡지듯 보느라 다 자꾸 그 된적 땅 머리 튼들 그 자주인데 참하게 바스는 이다 응원리 커피 전지 예상하듯 랜준도 다치들이 아주 너무 동쳤단 말은가 동구 제품도 찬지나 머리 망부시리 접누기 다 제품들이 되게 쉽군 디나다 동화 머리 제품든 듣든다 동화 머리 그 손땅에 샤지 큰땅 강진 나라 아티 여지 공포 같은 거는 다 머리 나치 나티고 상막이 다 시지 인지 다다 안행기 사트므라 젬바는 대유크 자트능니다 되게 크트이드니 메틀 그게 담빌능니라 다시기 카츠한다 영나 안에다 키누고서 오늘아 단도 뭐 체지쟁기 담빌 남든 소마다 버트 덤비군이다 담비 요스 뜨도고 체진이 와 버리 다 제치 선바 무치들이 그 그게 들으라거든요. 다자니께 가다야지 대항지 요누 대라가 리에드 요누 리에든데 돈비 돈슨 직제 랭하게 두분인데 들으라가시기 처담니 환지르땅 차슬 리니 제초 진긴기 기혼된 즉진 육군우이다 마쿠 망아즈가 단조할무 다 짓땅땅 제크 통치 육군우 마쿠 참만나 리누기단데 뭐 디그제 땅랑제 땅 크게 리에 땅 돈천라 간다 신이 처담니 디그제 요과요니 디그제 카창니 다 너무 기자 춤진인데 크게 제치 선바무 다 제치 조아무 치즈고 크게 머리께 리토에 나라 죽고 야쿠기 샤와에 나라 죽고 다 야쿠기 탈지 고파 치즈에 나라 죽고 다 참마 땅땅 제포 섭불도 동구 공천 땅 거 안에 측근하고니다 런드 송주 드니다 나 저기 자쿠기 지저 답주 고바 치든 득정이 고나라다 나 저기 년카 땅에 나 중국에 샤와서 참마 아따 고콘데스 고나라 아따 응원국 있고 근데 자툼 그 땅에 응원국 있고 나 젬바 자툼 땅 젬바 그 탈무기 돈이다 응원국 있고 있대요 다 버스 덤비 체치 다 덤비 체치도 못 당아 아주 자툼 체리기 땅에 다 버스 덤비 체치
1: 当的么肉给呀，这，大同跟的单不断，从这个出来，对着用呢，中华民族系统所办的，对，这个呢，他人的呢，他们啊，这个样子，晓得呢，团圆，懂么子了么？嗯，这个当呢，家庭跟你当的老子个郎山的，起源那个呢，这个可能看不到这个呢。哦，那家庭这当呢，郎山的，这这啥么意思呢？可端村咋组织？嗯，人家怎么做个的？
0: 嗯，对，这人家有弄的，他当嘛人家那个说，他没给李顿子那出，他没给我给，他听的可笑的，没给李顿子那那有弄的，他那出当那些个，没给李顿子送趟钱，当钱了当样那出个了，群众讲个那句就去了，他欠的家村的人了，没嘛了，他这个老头一个人，他当嘛人家那他十几了，烂了。 다치시고서는 일 차례 때부터 돈이 지금 적당한 맛도 다 그 잔식 그런 게 없고 자식 그런 게 파치면 그 현주고 전에 머리 나 돈이 나 영남 머리 그 관수란데 뭐 돈이 다 청각 그 샤와들이 있잖아 청게 단들이 꾸는 뒤 돈이 영원 숨겨서 그러나 다 조절아 조회라 또 지금 리마 터는가 뭐 리나 지금 양치 때문에 다 다성도 가사해 돈들 다 지금 머리 그 던질라 떨더기 꾸노 머리 원리 직지가 다지 원청된지인데 참으로 있진데 양나 지금 머리 원리 손땅 갈다 동진된데 다 참만된데 다 젠박 돌럭게 잡았는데 뭐 참아요나 당아초 세수 관계 다 손땅스게 내 공트이나 조스고 되게 한천이 다양 그 체리가 중국게 잡았니 당나 아 당 머리 그 다치고 치르라 스치라 잠바머리 예수 관시란 너무 송탄 크셔니다 머리워라 돌고 있고 머리워니 다치도 등급이 샤와 잠바디고노 다 허버등아 초 제크게 딘지그라 머리게 던지다 니 리지기 키펜다 그게 다 찬년 뜨거나 바보 수용군인데 나 그게 도중이나 촌우 환절기 길리란데 뭐냐나 촌우 총집이나 촌우 너무 대시기 돌고 니기 초항이 때 돌고 있고노 어떤 나타 아초 니 친구 돈이야 단들이나 조스 나디 자툼되게 돈쯤 특절행한 언니 오누다 되게 에리리 되게 단들 사우이지 오늘이 당마 인제나 단디 중기 돈이 아니스 단들이 있고누다 다 자툼 간치 돈이 다 그 리에트 거나나 대크르디 자툼 간치는데 사우 사우 단들이 오늘 뭐 근데 돈은 너나나다 사우이 오늘이다 아 되게 돌아가라도 뭐 이따나다 디코다디 디 사무이 시에나다 동화머르 담문근디 인더시 담문데 손타즈근 즈코누 인더시 담문데 요구누 담머르케 리튼 니 곤지 워스닌데 진총 있고누 딜라카타 아초게 손타즈 머르 리튼거나 영 티 카트 틈글이 누 틈당 마튼니 그 멍멍멍 속게 지금 노두 땅 키픈데 노바요니 도모 인터넷 지지리 있고스 아 디 지지리 주티 토나이 흐노지 고스 디기다 체드디 누기다 자툼도 모스리 들어간다 자팀 들어가네 그치 치도 그래 좀 그게 점수증 거 다스타비랑 진짜 시기 침투이 분이다 뜨거운 뜨거운 뜨거 안 치니 나 저기 차스크 까와라 차스크 희불 희미된 비 차스크 다땅 차스크 다땅 요 보대 영화 진총이 것이 Tatmugi lamni chidguna ta chatumde lakhtari jin chungi ta yokwai to chungi ta khiga langzi nangna tikshin ta mer kantang ke na ta nga chu jeyung go mer go lidi ta nga chu chemang zu ga chemang na chuti chatum ge thoni ta nga chu momang chwa ta chung ge chidung to ta yonu chaps ge to ta yonu ta chama ge ta nga chu mer ge thanjil de mer ge janim mer ge chama phejin ju gu nu 단도 먹이 싸위랑은 하슴도 진총이 고시 다 그게 점득 감금배 나나야 되게 쉽군들이 근데 머리 탄질 옛들이 있고노 옛튼데 끈들이 있고노 아초 동화 머리 탐문근 덕시 자성이 있고노 담분 짓고노 럭들이 이고노 되게 안 진니다 참하게 손도 침지 아초 님트 더지 공플라 주고나 머리 나증아트 탐문라고 삼비 침진데 시기 늦트네 있고노 되게 안 진니다 아초 그 중화 머리 라칭 해지즈나 죽고 있다는데 스트레스나 죽는데 원질이 있고 점총 된게 제품도 모든 듣구나 사막은 발전이 있고 어디 뒤통에다 침기 땅에다 던진 리 땅에다 다 사이즈 정도지 아 뒤고다 맞춰 뒤초라도 먹은 게 좀 던진 리 뜨는 리 대시제도 뜨기나 영 뭐야 뒤고다데 땅아 던진 직제대응 안 하나도 시기 사우요 오늘.
2: 제제.
0: 동문 천지나 머리가 망보 요니 그때던 이끼 러지영 예능 요니 머리디디다요 그때던 이끼 오빠 다 섣불 때 맞추 당하실 분은 그때던 이끼디 다 제쿠기 뜨기서 분들이 그때던 이끼때 치구군나 등에 장님 머리가 그때던 이끼때요 치 특별히 군나 전주고 있군이나 등에 다 휘인주고 지나 맞추 워자 괜히 간절도 치고 싶은 군이나 방아마다 고심을 하여나 손땅 아주 뒤에 긴쿡에 한 거 괜히 간절게 손땅 아주 뭐 괜히 샤와틀리구나 괜히 유차당 괜히 다 회차나 어떻게 뒤뜨면이나 죽었다 근데 참아다 치 척단 미군이다 치 고득이 군나 치 샤와리군 그 참아 가사 위에다 간송 따끌 자툼든 간특이 땅이다
1: 그게 기반 관찰 참마다 난이민스 군으로 다 승리 성도 동원 맞든 이제 그 머리 던데 했던 건들 잡든데 나야 던슨 안하고 있다 나야 되게 일단 배지 오늘이 잡은 거 던슨데 다 맞았다 진진이 이거 맞아 나 제목은 있다나 큰거 독거 쳐서 독탕이나 참마다 난이민스부터 되게 안 친다 망초도 있다나 동화 뭐 진짜 자쿠가 머리인데 참마기 다 깊은 강차 같은 것도 통하다 죽고 다니 잡스도 도통 참마단 다니 머리 듣던 강시 있나 다시 찍찍아 만번에 이면인 찍찍아 냔님이 이면인 찍찍아 참은 이면인 그러다 그게 담배 좀 돈 참아라 이거랑 아주 찍을 때서 된 적은 없네다 디 진득 가다라 다 디진드게 샤와이나 죽었다 위성 망초나 죽고 리셰바이나 죽었다 디진게 샤와타네다 머리 던들라시게 노빠요니 머리 던들게 샤와 노빠요는데 뭐게 가다라는데 뭐게 가차라 단도 뭐게 쳐주고느라 디 찬찬한데 뭐 때문입니다 아 다 땅땅제 그거나 좀 머리 스치 요화요누 안데 다 마트오늘이 다 아초기 예수권시라 개땅이기라 되기 잘기라 땅 아초기 도미 미키 하나 땅 아초티 칠리 데미스 군들한테 참아 시기 자퉁 것도니 자퉁 것도니 치송치 군한테 거스테이 군한테 지기시 군 티코다 개땅이기란데 치스크리 군 티토네다 틈극게도 뭐 다 당주가 랑소 군한테 뭐 요미니 아 디코다 아주 네 동범마 텐텐자 그거 단도 뭐 그 침충 그 로든 치본데 있다니 머리 던진데 손당하다 그게 전형이다 머리 던진데 있고 있는데 디코다 네 나네 다 망보즈 시치치가 차지 요노 시치치가 적거 요노 다 시치치가 던질 요노 당스티 요노 너무 망악하다 이거 머리 망보와 먼저 사서 보느라 때디 영화에 잘르라 예수 관시라 까차라디 자동라 영나추 젬바그트 먼저 사 너무 망하고 그지 먼저 사 망하여 놓듯 스티커를 입고 어디 뜨기 입고 이야 스티커 다 머리 망보 그
0: 지 문자사 영 디젠바 문자사 망보 그 타나당아 초기 젠바이나 가치야 에르기니 라통라스과 다 크기 파사 파일라 정비 디동라스과 더마 그다 튼튼 그거니 다 튼당 뭐 이노

0: 레디나가츠 렌첸딩고 사마타 향적 부스긴가츠 글름데 카프르통요케 치 쪽본디게 카프르 닐렌스길 왜 쪽포초디무 세롱도마 데무이나 데무이야 주한초 디나 데릉글렌첸디 치 토머고드요누글치 알마 로데나 로마땅 흥금 잔이게 셈치 종화세르고누가 랭스긴 디나 치 대공가 왕능 첸지 포냐게 타통글렌첸데 질데땅 알랭데 스즈가 싱게 몬드나 푸지
1: 오야야 몰랐다 저다 새로운 다시 쳤다 쳤음부터 이 리콘 소소고 리시 만나 영화 아디 그 리시 만나 영화 나는 새로운 용기 혼자나 가득 바르고 피곤해 과전치 때문에 다 냥크 영화야 죽겠나요 아디 도라고 산속 새로운 다 세타고 다시 남기면 흔들 떴음부 아디
0: 아디 디나 코난 바게 인 다르타다데 치칭남나 치르친데 고요치리 삼거 아니 보유치리다 응응 그 통유무능아 그 동문이나 그 간거 숨바베고 어느 정도 세컨드 무 동문이야다 아디 아치 환츠는 니 사우즈 마쿠타 서가 동네즈게제
1: 동네
0: 어디 파치린 카즈리 디나 타지마글 렌체낭이 네 성카비가 랑지브레 서르구누 등아 춘조크낭 나 아유크치다고
1: 오야 늑다 동문 부타 인카빈
0: 에 인카즈인
1: 어디 어디 터치 통조려 보고
0: 야 디나 타지마영 침멘테테 나츠 렌첸데 뇽자 체리와젠테 고디시에 특타
1: 야야야 과튼체
0: 좀 에케티나 멘테테 나츠 렌첸데 라냠버 가스셰 디나네 커거디무
1: 야 데모
0: 야

0: 어제 딱 갔던 때는 되게 아주 신경도 써온 등고노다. 막상 무슨 낙송 받으니 자님이 아제응고 낙송 이나 쳐고 제응고다 낙리 대사와 이거는 탐치고 참들도 찍는 게네.
1: 아리디디.
0: 아, 다 탐을 그만은 아리야 이거 기야.
1: 야 처리와 쳐줄까.
0: 당진 자식은 접하고는 더 말았지. 더 사줄까.
1: 당진 자식이 접하던 아주는 조건은 나요 그라 마치 타야.
0: 나타타치 잠바드 코프트기 샤톤데 초와 그좀 나카드 고즈 메타 기트 터리와시니 타토마니 데 타카르둥고디 아치 환초 타토마니 인디 아 나와 크케 타토쿠 나와 기니 마 타칸디가 나와 타키 남진스쿠 미다 타토마니 타이 샹콰시티 콰봉시티 레콘시티 타지아 시코노 누아 타치코 산도다 치컨네야
1: 아리데티나 코난바그가 추 타톤고 클림데 카퍼 마토나라 타타다데 치칭람나 치 Simni Shenugurka, Chantan Yamsun Yungu Jiri Samga.
0: Ya, ya, that only character me, that Tamsa, you know, Tamsa, Chicken, and what I got in Ching,
1: yeah,
0: like a Yanji Sajinga Yoka, so I'm doing your chingles and the young, the souls, the cartons in the Daddy, young cooker, so Yan Tonga get Tangu, the Tamsa, Tamsa, Chicken, and a
1: ready, dinamant at the Natalian Sandal and Yamberga, Sasha Dinani Cookademo.
0: Ya, ya,
1: ya. Wait to put you demo.
2: Hey,
1: Chudimu.
2: Oh, Tomo, Chudimu.
1: Adimu yen, Tina, Tupuga, Kanguzu, Gizgin, Totan, Tanshena, Timuri.
2: A Tuga.
1: Kuga, Tana, Tegunga, then send the Chit Homer Gordio Nulchi, a load in a Romara, Kangunjaniga, same Chit, Jonghas, your Gunuga, Leng the Yen.
2: Oh, yeah, Tita, welcome, Marcus. Yeah, Tati, Chia, Domo, Chena, Domada, Chene, Domada, Nora, Sola, Soka, Tatsu, Linkong, Mundama, Yola, Tisukene.
1: What didn't she?
2: Oh, the other, the element, Tonsu, the Duga.
1: You know, Rimu? Tang

야시된 그냥 군족 분한 바 따르타 체적 그년음 때 년흥는 근존 좀 반대 있나 와능 천지 번역의 다통된 책임 참더니 참이 년음 때 대비 등 자시 조마 흡이 른첸 초지 그냥 내 누가 년대 세르군고 동네지영 럭지야 고지 이올 디나 쪽 분한 바게영 대군가 다통 그 렌첸데 질대 등 대비라 자시 조마 흡이 른첸 초지 그냥 내 누가 년대 세르군고 동네데 판천나 럭지 거삼나영 나초 다통 큰 가버릉정 특급된 측 지금 니가 선든 나랑 아탕 특급된 측 지금 니가 선든 측

야세댕거

0: Затан кинжам үнтэ. Аргилган дөмөлтөл тангама ич оноз гыя. Гочэган ба.
1: Ой.
0: Карсан анига затан горшиба сонди. Мне санага кири дамны затан таргытганата. Мома семни хшил мөхни цорвады кигэго. Хцарам кир чыктыгна сертир гы цавго сертир. Уна затан да санык гы кирсуна чызык гы цавго нина.
1: Ай, 아브라라 시동 제몽아 송이 뒤추 통통스 끊어갔다 방탕 제뉴아 송이 산을 까웠다 사찬다근 로꽈르기야 아름그 흐사라 송마트와 일자나가 니뿌리 꾸는다시 니어서건 이게 지흑가기야 뭐마 한여르지 찍고시
0: 원래 사찬 대처나 아름그 암녀 영니지 제수가 지운후 회적 노르버리 노른더 릉글그나 오니까 왔다 노르이노 형 논고야 단다 쳤던게 건스간 좋지 사장즈가 송나 다 존득히는 말이야
1: 치다르크분 룩리그니 이렇게 미누가 치크르도 까크 희고는 말이야 손이가 까크가 뜨던나다 니 스즈기나라 자뜬 돌덩나 죽느시
0: 고체겐 봐 추사샤 태탄 아츠게즈기 못했고
1: 오
0: 니 찌리드기지라 뻥아샤리 노리 원느시 Kakak cemut ke cendera, agi ngeperta ardun tu ikonri. Pantang dah semai cersonara, agi arangga skadgira ngecham butap sona, ajangdo kasatang dah yang cerso tamner ya.
1: Cuma muka cusamra ye cionan jadi dauk. Eja cuma ni, temu samgun dauk cakupanana nyonyo inergu, seperta kakakra kepengendanida, xigi nyonari ya, ah.

0: 난 더송즈그라 리첩시즈난 답시즈그 고너 희가
1: 야야야 고거 고거 내냥 땀 세마송요 람토 그르마치요 최근에 바들 잡으고 있다나다 나치 고사치그라메라
2: 샤가 샤가 합성거 와 예성거 고 나초 예치오고

0: 네. 잔도 차르적도 해 지지 되시라. 아롱이 테랑 어구 첨치가 가니 지고 와라. 지 산악 지르충가 리르카드 비디오에 던다 세르라. 더 업든.
1: 예, 데데. 담무도레 예. 에이. 쳔데 세코는 조카라.
0: 노라. 초니 당나마나. 산악 지르충가 리르카드디나 니 망아즈가 포트크당나리 치 데라마히네. 다롱 사란 토너세르. 총일이 뭐 저통도 모두 요너서 남진 카와와더니 럼근이 녀는 말실까 타나 자드그라 지그너리 초론도 모두 총가 칠리카도 모두 리 아토아로
1: 드마 체세마 데모시 리카타 제농이 희가 녀카 체노라 희너 토테이너라 어 체락 희너 사찬다 아니가 파사 파이트 아니가 총리 타도 의도 사통도 지컹 예떤 와 아정독과 사탕 땅땅가 채우 아야특비 남카 아제차가 강아리요 다르급치티라 지위 사탕도 강나오 지위 사탕도 매소나 누가 참이 치게 가소군 월급 잡질 치게 중군 하 따따용조관들이 신동을 잡더나다 나 세마 나스키 얘기야
0: 초예스 마사탕 아초 농식 노라 니라 초샘 크리고
1: 또 ᱛᱟ ᱪᱷᱟᱫᱜᱟ ᱫᱤᱱᱟ ᱥᱟᱪᱟᱱ ᱫᱟᱛᱟ ᱟᱹᱱᱤᱜᱮ ᱪᱤᱫᱠᱟ ᱥᱚᱣᱟᱨ ᱩᱥᱤ ᱨᱟᱝᱜ ᱯᱟᱭᱤᱴ ᱩᱡᱩ ᱠᱟᱦᱩᱭᱨᱟ ᱛᱟ ᱠᱷᱟᱨᱤ ᱟᱨᱟᱝ ᱫᱩᱱ ᱨᱟᱱᱟ ᱭᱩᱞ ᱥᱮᱢ ᱱᱟ ᱪᱷᱟᱢᱱᱤᱱ ᱫᱤᱜᱮ ᱠᱩᱱ ᱦᱤᱫᱟ ᱛᱟᱱᱟ ᱟᱡᱟᱱ ᱛᱩᱱ ᱫᱤ ᱦᱟᱨᱟ ᱥᱠᱨᱟ ᱟᱨᱟᱝ ᱛᱩᱱ ᱡᱟᱱ ᱡᱚᱯ ᱠᱟᱡᱤᱨᱭᱟ ᱚ ᱪᱮᱡᱮ ᱥᱚᱱᱟᱢ ᱱᱟ ᱱᱟ ᱠᱚᱱᱴᱮᱱ ᱛᱟᱭᱚᱱ ᱜᱤᱫᱤᱭᱟ ᱠᱟᱠᱷ ᱭᱚ ᱪᱷᱟᱞᱟ ᱦᱟᱝ ᱭᱟᱨᱫᱩᱱ ᱛᱚᱭ ᱜᱚᱱᱨᱤ ᱠᱟᱠᱷ ᱪᱷᱟᱫ ᱜᱚ ᱛᱟᱱᱟᱨᱟ ᱱᱟ ᱦᱱᱟ ᱡᱤ ᱜᱚᱱᱨ ᱦᱟ ᱛᱟ ᱪᱤ ᱥᱮᱢ ᱠᱨ ᱢᱟᱭᱮ ᱱᱟ ᱪᱚᱱ ᱢᱟᱨᱮ ngaran tukwas gre mu ngen jong thang ga tai yir za thang de khsera sig gi gi khse cham sonu tukwa thama khsera ung gi gi jenu ko tagin
0: chu ots khi chen ik rang yir gu mu tsknu khi ga dina no ra che rang a ton dag de khelin go
1: ya che ko ta
0: che rang ga rang ge sig ga dag chung ai go nari lir ka na li na sig ga jener sa ta ron thang ra chen ri chun cham bro de mu ra shra yu a yong go no ra ngi chu or ga gan de a ko ga
1: Я, кого, кого?
2: Цангундан, Рюма, Семчичев, Ярцею. Намбатин, Намки, Ренса, Чангви, Шкарсича, Дава, Нанжин. Хченба, Карнака, Кумсум, Ниватан, Канницун. Нори, Семсан, Аранича, Дамканди, Тапчака, Хоритан, Джунджирча, Шкакала, Дунгтур, Гипермапсл, Татун, Чеми, Сиватан, Азарди семчил сулан шичх гиму. Уэнчин дэдэгий ки лоштын гермича дамчала ойунгл бэзамян машунвар. Арангнича мэци гэнву арангнил царлун шунси майм затангэ чэдэн бэцзи юд.

0: 노래. 너 의존 롱통가 산악가도노 치 잡치네 누가 니즈그리. 치티라. 스타 니그마 지라 치미 누르크. 살지라 하지미크. 아 남신 너무즈게 요니. 잠전 님즈게 지지나. 제주 가지는 도프고.
1: 산디나나 늘 지게즈그라미크. 스타 제게 메노 크메키야. 아이 고체 간바. 네 산전 뇽뇽즈게 좀어자. 대랑 이게 좋다즈게 있잖아.
0: 야.
2: 아라 노래 네티나 쳇동나 하고 아랑아 디그드고니 원 마라 모치 나치라 답조다나타 지그니 마르치 참마 감손다 다진 생기 장매
1: 오초타 마이나 키머치 누치키 팜카 르그드나 망타라 그치 냠뇨르드니 인트스 팜카네 자키 마진지 미야 남니 마즈가 토강아 참미 잔저드 비출가 오노 코트긴 고치간바
0: 오이
1: 세랑 편이게 때라 산전도 제절에
2: 알아 노래 네 삼즈기 초 세마소 고는만다 네 디나다 지주 가지르고 임
0: 네 따지나 제너리 제누 코테너리 소 어제 담스기 마후라 바빠에 조지마 남니 마즈가 산능도 아장도 장글고누 코테너리 아 노래 나초 예치오 제누 코테너리고
2: 뎅가 고체감 비셔노 뎅가고 ورے واچنا ریبس کرا کیرمو چنا جانتا زینری نورا اچھو چھمی کرے کوگا
1: یا یا یا کرو گبی ساون دینا مولم کروی سوکوا چگ سونا توند منجب کزینا نگ قاندار من جوگ تھانا تا جون تھنگ زرگین کرا چھو ریوار تنگ زلا تنگ ماریا

0: ごわずぎな、でもずぎんごじ。あ、で、じゃんくんごわたん、じょうがらんくちゃん、でぎたとくなれじゃ。とたがらんくずぎまるごわたな、おんがしてあらずぐらめこ。あら、ちょんでちゃすやるか。かるげ、じゃなめのがぷくすんだ、にゃんとべおなし。こんちゃんたんやんずぎな、げぱたままがしゃぷしゃじゅぶごなれ。え、いんじゃら、ちっくんごわずぎな、おじぎな、やんくんじゃん、なさんくんよなれ。かぶでとくら、ほうじょんとくなれ。
1: 근데 그 양은 또 얼마 지기 아른 게 큰 탕한 적은 인구와 다 용용은 날이야 다 좋다는 거 주 무효다 사이로 그도 그거 무효다사 아니 또 많이 난 드기도 오늘 알아 응고 안 오라 고칠라 겐비 제스 중에 맡은 누가 사는 거다 수마 샤와 시키는 거 나중에 그 제스 중에 어떠와 대대가 다 조업시라 송이 네모시 빌고 칸에 엠젠 콜로 식수에 대나 마 샤가 이게 말은 나
2: 실은나 똥디 허디가 통나 요노 토라고는 너리 조르나 요노 통아 흔들고 아 초포니가 시호르브즈가 잔속즈가라 다 샹마즈가 리숙즈기든 얼강 토사발라 통 체사티루 코셈자켈라 돈 쳔보즈브루 아 다 쇼헤나 난자마즈가 치니가 칼라로수 통나 있는 말이 양치샤나 으초 사마르데와 찌끈이레모 쵸메크모이나
1: 어펜디 와라 가요 문자라 스타지시 탕아 어두운 문자 진 으체다 찌탕 찌크서 어떻게 타고 오늘 친구 찌크가 너 년 말이야 에 안고 한 오라 언니게 총 앰시 꺼는 문고 고틀 겜비 산극 제스 좀 같아라 오마 어디가 마트가 산바이 오는 말이 더 모즈기 나라 레버즈가 돈좀 메꾸모 다른 지가 럭통 채나 쓰리 입어 손으시 나도 청마라 침청 요는 예 딱딱이
2: 다 디어진데 디소 청마 용메누가 산극 제스 좀 같은 거 알아 가지고 이거 이와송이 하마라게 뭐 다른 샤이르칸 들어가나 더 샤카스리 하하하하 알아 타무코 제메크 산가 셀카케나 번나가 커튼 메크세 고너래라 아 다르급당 아치코노 산가 셀카케노 말이야 녀세마 셀카케고노리 오 산극 셀카수고나 아 토므르 녀셈 그 셀카수고기야
3: 哦很过安诺的呀我那个就啊现在这个他那这个没过啊人家这三米大那个他那个这个先他妈先把他那些给弄得也给他去送上那些给不得了么人过啊不能那么是不能那么是而个不进那腾大人过来而电过中那国家结果现在是而且盘子呢那个历代我们从这就这个的感情有次天气那不及的天气有次多喝不及的东西那他这个当子呀
1: 오마 님먼자 심작 샤먼자 조세르고노 참아든 아노라 총오마니 코자친 세르노리고 다르급다 냥타가르카라 아랑아치 시험은인 거고
3: 어 쪼노 오나 샤난 그더라로 냐쪼면은 잠부 글랑나메자 강제면은 야르종 능나메르 센시 냐쪼는 샤리차고너 샹쪼는 아주게 짱고너 아 제송 마르쪼는 쳇고나 잼도 찌라이므르고 아라니게 타크르크 콜라톤을 쳐와
0: 아로 너르즈야 친 데케브 샤와즈 그치글리리타 닌츠즈가 아른게른게 맹카르차지리고 총엄아 니 돈즈가 르크고 아로 다니마 차치가 녜스위나 마샤가
3: 나 니탕네 체헨제라 사는 그 사지 오 지론 르가즈가 마이나 의체 엔섬 그 산즈가 치긴 됨즈게 고 의체 사탕아 정도고 자나 치게 질고니 아잔일란 점난 도코노 주과 총마 알로카 치게 질고니 아르펜단가 다기 초랑한 드게 말이야
1: 너라 다 뒤통 하지메가 별한 요리
0: 올해고 성년 좋대고 나만다
3: 아 다롱 하가 아랑가 지난 요거도 나 뜨게스간 그거
1: 아 야
0: 야야 디나타 니가
1: 너라 디나테고 아랑가 딘지가 심총시 사마르고마 별아 사츠가 된 거지 담은디 아라싱라 제몽가 카시글 거지야
3: 야야야 키송아 과진치 전이게라 남니 심총시고 와라
0: 어 야야 고송아
3: 가츠 쳔모르 쳔나라 니네 버터 진총시고 파샹 짬바인 중 아무고라 파클 아르파인 중 차고시 아랑가 파사 파이 그체다 월읍 잡지 그체라 네랑게 야투이 그 간기라 야총거 냥따라 사탕데 송추베치 니네 버터 송추베치 니네 버터
4: 노르위 남진다 토르근가 아랄롱 멍부 곰킨제데 산그등 시스스 지르비아니득 사지 체시등 아남디인저도 사우치그등 스츠흥그 케츠르수 찰르그메브 흐산지승고진요 데테르 흐센트 흐치그니 흐치그 차르샹 삼틀 흐치그니 흐치그

0: 아쳐나봐도 처음에 크레스 개고 어쩌 처음에 못했다 크레스 개라더라 산덕 직종 거 탑스게 언니노 코트게 내래
1: 댕구 것들이 노립세노 거 댕구 거라
2: 세노라 쳐 맞더니
3: 아로노라 치 카르토는 거 특동라 늑동는 거 시그자 마가 있고 아양자 녀이다 나 양송 코리 용는 말이 아저누르카 하 나츠자 마 드그리 노레키 점르 세로 사난도나 아양금 점목 소고너리 조금 소화로고나 단누 늑섬 소고너리
0: 야 데너라 데너리 점르 세로 사난도나 아양금 점목 소고너리 아양금 점목 소고도나 아랑가 파이카 사치 송츠베 고너리 아랑게 사탕 거 두코즈게노 히키메라 아로초 치칭나 샤와 잡줄 무예노 데타 모마 나 질찬즈 그레고
2: 모마 덴그고 치친 노리 샤와 잡줄 무예나 메이타 아랑게 디스 사탕디 네브 사우타 고즈 키난즈 그너리야 드레라지
1: 오 무시 무시야 숭 히고도 메 치친 사니 쯔스둥도 고 쳐드긴 데 무시니 아랑아 코메도도 녀코르드 클리카 에너리야
2: 아라카즈 치쳐제 아랑카크 세르크 고모 랑슈크 쭉 크타리즈 이너고 찌크찌크하드 시라샤 서즈글리지 멜레리고 그제 칭아스른도 고니
1: 야 데나 칭아스르즈니지 난 독스투그룽 세너그르다그즈긴야 니 차르웅 똥크르 자라즈긴 나 파화우르딜라 다마프지마뇨 두 총크르딜라 르투르지마뇽고 나 찌치오 르트가르티 흐흐 찌브샤나드긴
2: 디 초달란지 촌전지 랩잡나 람가스니 기고나 온카탐니 치초 서른도 거니 샤카타 지금나 컵식은 도거니 처자다 지금나 뜨무는 도거니 아
1: 피 초 용무실에 데둔 자니 아이가 손에 흐상남 촌니 초 정말 틀에 지나 뜨스니 번가라 초 지난 조스니 원스텔러 지게 흐찌란 되니 처자다 지게 도만 되니 아 우리 초 어른우스가 어르지그라 제몬스가 잡지그도 언자가
4: 알아 소화 와르시
5: 니 컨저지그나도
2: 닝엔비 이디 퐁아 조라라 청엔비 동아 아라카르 준도다 무마 된기 노라 다 쳔모레 알가 옥자미니라카 다 립단도 문도 언자
0: 야 척고 척고 세로 다 정색 그만두 아 데만아 봐 너 요틀 나라니 나 키자 총이 도와다 대자라 총송들이 아 나 노래 섞음이 오나라 아 띠 니와가 마음 아 니치 좀 너네 카마느라 식 토파이라 쇼드게 쳇이 다른 거 꼭급 당치기심 쳇이 나 샤완데 진루야 마트나라 오나 나란 좀 탐근녀들이야 쳇이 띠 강어들이 나 잡줄지게 떠나면 좋나라
2: 노래 노래 다시 오이소 안 말고 너치오카 함도와 권총을 김은셀라 권총을 놓고 너리 초대 권을 임고 너 총원이가 지금 막산디 천이가 막산디 천이가 나누도 땅가 특급 특급 오늘이야 정말로 덩글 덩글 오는 중이야 또 소송을 하느고 네 대화 시끄니 열었었구니 녹화시는 하였었구니 임
3: 호호야 초원 침을 앞담비 라르지 않고 포르지말라 대비 코공 말고 카카르고 두자 감침이야 고독기 주자 아르지그남이야 사례 초송산 희사머치 있는 사람 부다산이 드라마키 있는 사람 지초 서인도 없구니
2: 알아 듣나 지초 서인도 없구니 초 탑가머니 사머키 있는 사람 가르코머니 건나 마르기 있는 사람 하마 마르토 니어머키 있는 사람 존직 뜬다나 요니 정그잠나 미 있는 사람 니 초 송니에서 그 삼빈 증금에 촌도 무스토다 쏘지 마테니 할렘바시다 니어지 마테니 아
0: 아테랑 어머니 속금 아지는 시야 듣고 내는 데크미크 치라 주는 시야만 듣고 트레이너 차소나 의체 공르마 야시시네 총들 아 잔드 차소나 탑스 테니 자나 총들 아 데모 창매 진은셰 마트나 뜨그치 담무이 그쵸 사시시네 총고 그도다 너 에유 나오네 치치타 나 진은셰 공들이야 아 데모 나봐 네 셈바 가루 르가 좀에 쳐쳐 쇼드기니 네 뭐마 챙거 삼바 야심 챙기 급파 열클시니케 어쳐총 에테니잖아 나 노래토나 아 가슴 자라 오마인들 각국사라 데미니인들 미치초 어즈는디 참마탐나라 어런가 파사 파이크 아니니 빌다치초 난즈다 끔마치 돈치 어넘 니마즈가 미런가 파사 드브진도 사수드기 시 마탐나 나 아미스누 니문 처미스누 처인
6: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ju. Tan

야 뉴니비 두꾸총총소 체남바 디모이나 다스타이치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인제나 아주 총오스가 롱챙거 원도의 감성거나 총시 죽소체다 고직시비 디슬카르마 앞지랑거 나총시비 가체거 타동림칭 안지나 두꾸총총치 리톱거 두꾸 포자르지미 다나 두꾸총총참마게 영 당리 공성 등은 늘다 등이 아주 탐웅덕은노 그 세라 총총 나총시비 가슬림칭거나 시중아리와인 레드나 두꾸총총 청마가 십등윤자 보우자르김가 영림층 원마가 초라냠줄이 동노 럭실드 영치르흑신 도나 아치 영치르 종아즈기나 쳔머레 레 롱우나 요노구 두꾸총총 청마가 보우자르김 등 산데 탕치긴 돈주이고 얼루등 다나 마르미징 남지르니리 삼바쿠 와위 세어 마시징 카토니리 조아히 세고논더리야 두꾸총총총마기 나요크 리 데릉지나영 럭슬럭 사르와즈기 쳇드고 리시요 디쟁거 두꾸총총총마거 가나와 또라뉴인자 포우자르김거 탕식은 돈주일 리 강인지 땅나 ngambi thomar chakim jal wagphab jerna shini tha nyapi si che khatni nyanam sopar shela ti re tuk chong chong chama go nyong zi re tana ti jin ta sa chal chala ta ni nan dong go ni yang na lo no ye go no go tuk chong chong chama cha chong jina ni xi ge sa cha yu jer ta zina ma tuk tuk chong chong mong us ga a de rang ge xin de sa cha yu ji ma ren sam ga re ti na chi nyam chi ga 영나 텅치가 인지나 다롱 텅치가 지금 논주일 강인지 등나 냠비 도머 차김들 워크페브 저나 신일하 냐피 시지 카드니 냐남 소퍼셀라티 세고논데잉 조고 총총 상마가 나집가 롱아 마크라 냠비 워카지리 잠비 노라냐 중아리와인 리에다나 조고 총총 상마가 십드뉴인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스크나 고드요노가 찬충 선보가 능뚜너가 디즈 상망 오트레 주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당디 나 총시비가 슬림 생각나가 찬충 흡수도 못 이게 쳤고 리시오 강인지 등나 조기 뒤인지를 티바가 길 리비스가 공도 선보이 당디 조기 뒤인지를 그나가 조금 총총 소놈 강목을 넘어가 시라 미도 총총 세고 논다라 조금 총총 강진 한집이라 바로 천리니기 냠레이 누가 시라 랑치가 말음 세고 논다니가 쳤고 리시오 할랑 제슬라 가시오 누가 조금 총총 상마게 영 갑토디 십대 년주 쇼니 고즈급 정주 특히 같이 다니 찬총이와 티바가 시끄나가 나스템즈그라 시중즈 쳤고 리시오 다나 나스템라 시중 그 가성 갑토디 주 티바가 시끄나가 시가다가 다 리리진 오초주일 지기티 삼바르 비스카 쿵가나가 나총시비 대통합 진시 등들 대등이 가라사 축비 디급 저라 마축비 디급 저지 다 두고총총 망아즈가 차촌지나 시 가란다 딱시 사주가니 뜸즈르라 리 다나치 갑토 대응 가라사 축비 갑즈그라 마축비 갑즈우트 리리진 오스 추추일 갑토 대 두고총총 창마가 십대년 중에 리와인 리 디초닌지나 영시스 제로그라 젠도나가노 두고총총 창마 먹이다 등이 아다 미빌르 세니 뜸오가 냥 젠든즈기 쳇다고 르시오 두고총총 창마 히슬달 데랑지나 덤버 치와치 중국 공산당지 롱크르 자라 앙고르노가 니무르 디쟁가치 갑토티인지나 영 아까운데 땅 담바가 고니 시슴데인지나 신연주이 지금도 저 디스크는 등 손에 두고총총 창마 영 캐츠가 니는 모즈 리샤가 쳇다지거나 참어르 리 다나 두고 총총 청마 그 자리 요구지 히라 나 총시비가 체크 찬총 동우 조기 드긴 저기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아리 떠나 실은현몽디 업당행 등주 위 등리나 총시비가 체크 잔총 동우 조기 드긴절근나 식당들 떠나 랑여지스라가 시원오그 죽고 총총 처마가영 아나 차가 랑이 시접던 연중을 리와인 아리 떠나 등디 조기 드긴절근나 죽고 총총 소놈 강무글랑노그 시라 미도 총총 세고노데 제덕고 드시요 아리 떠나 죽고 총총 처마 차촌이나 아 머릭스크 마웅와 영나 미브지크 미토 총총이지 되게 스토바이가 되나 조금 총총 성마가 영 다른 거 파사 파이니 영나 파마가 응글음니 다른 거 파사 파이가 그렇지 넉슴 근거지는 자그 영나 아카 아니가 롱나오노가 다시르 갈라등 갈라흐 디한신이 계서가 롱라라스과 가영타 망아즈요크리 더 참아 예고즈기 정주도 다시 깨치너 더 참아 인지나 나초 호자그나 송이라 게르긴그라스토는 마르 휘차인 오나레 요는 마 이나 영아친 이월도 희고노가 희샤르라 디쟁그 다 정멍고라 인지나 가야능 라티라니 이거 디쟁그 조고 총총 참아게 영 문즈기니 자지기다땅이 가야능 그 초안데 치기로지 네 차지 예고즈기 텐 능기스 다 가야중 그 가야능 그 가와 하는 그 파사 파이다 영 시기 찌띠르라 디당나 하는 그 파사 파이크 허르친 늑스마 영송이다땅이 고라리 이 아 단년아 존치마리 송 송노그 샤땅 쇼니 영 렌가 파사 파이크 다 가르치 늑섬 그 늑진 영나 뜻땅 리비 히샤 망아즈기 영아 칠홈나 쇼크리 리타나 치슈니 인기나 쪼모 총총 소노모 강모글랑노 그 시라 미토 총총 세고노 디스 년주엘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공인지나치 조기 증결근능아 채도고 류노가 실은이가 년당날 순이치 티바가 찍근능아시가 당디치도고 류노가 나스템 아 단년아 워총오 로든랜디 마르등시고논데라 시중과 조미 머시고논데 니가시니 나처모르 다나초 니막치가 티바가 찍근능아시 주일

0: ཡིན ཁག
1: བྱ པ ཕ བུའི རྒྱན ཆ ཡིན

0: 캠비 시청 련신
1: 하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춤시비에 가찰다슈진
2: 히르가 가르초진 자위 가르콩
3: 로르가 로그시글리니리 가르콩
2: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3: Lose je je chung zhewi gar kong
2: na chung lo ren dan xie ri bi gar kong
4: zhu bo chung chung cu da da qi cu na chung xi bie gar ci lin qin jie ri bi gar kong ge cian bi xi dang na qi xi xi cu mo de a lo ge jie zhen zhen

야 냥이비 쪼꾸 총총초 아 다 공닌 지나치 텅디 나총시비 가슬림스나 고드요노가 히샤라 아 양나르츠 창마 인지나 땅이 차송너 지그때 인지나치 디츠 통통디나 쪼꾸 총총 창마 케츠가 니세규일 데나 쪼꾸 총총 창마 그 르과 장고 중아 십등윤고 아리 켈 동무강인 지등나 아든 희적은 고친 아렌친아라라 고라시 아랑강아 마랑가시 지켈 아든 희적은 고친 아렌친아라라 고라시 아랑강아 마랑기시 지켈

0: 아, 벤다 가서. 오.
1: 저
0: 유나요.
1: 요요요.
0: 오, 샤기샤기 나 쫓다기는.
1: 아, 그거 안 노르지야. 저 때는 가동그 강드그네 딸이 돈당 타고. 네 원합 쉐트는 다 뒤에나 나 좀 쉐트 매야. 나 저 잔든 대부존데 때니 못할까. 지 나라 칼라에 물고 네 초라 칼라에 말. 샘그 텐틀 카카네르 추와로 땅 소소너 고가. 그따위 우스 예진 없지 나라. 아마 그 골드 찍는 말이야.
2: 알랑 구아 노래. 초용니.
0: 원래 원래.
2: 오, 야능아 전능아 저.
0: 야야야.
2: 저따스 가스고라니 저 스티그자드가 용고.
0: 오야.
2: 당에 그 감성아 아츠기 치노 치라 히너. 치 세만 점면이야. 아, 들릴 수 그랬어 그래.
0: 야야야. 어, 什麼 용지? 아, 벤다 감성아 너니가 돈다가 치선 그래 고는 말이. 거기라는 게 사탑통나. 시가 사지면아 용구 요지만은 돌이다. 샘 그래 고는. 통이 히너.
1: 나 샘클 제거 만들자. 고아 노르지야. 어준 조과 좀 쳐나. 머리가 땐 싹 버리기 노라. 버리가 땐 싹 자르기 노. 치라 힘내리. 초라 죽산이 지너리. 죽을려 니르크메나라 죽고 공수 히지리라. 다티 슈니 상제 가카라 니마 루미너리. 안행그다. 치 자통 르지이나. 어주 고속고 쳐접사고너. 나 자막금이 좋아 치케로 고너. 치란 당서 줘브루.
0: 벤달 갑상 내셔줘 식속 속인 지점은 세고는 의지 산리당 템비고니 식속 세나 하긴 도고는 때인 체다급 그 조사탄 간합치디라 식속 초틀들 가이 산업 거치리 다운가 어디 도가다 아브라라 셔는 거 돌리기 따스면 누가 단 되게 지 손리다 식속 초주 하라쇼 다 그초란다는 데까지야 어쨌든 되게 산대 고노 사탕도 영치를 정독자나 얘기를 주치는 소티 사클까니 사키 누지네 내쳐초 산리당 템비 고속 소통 치주 시소시 전국 사자 땅클이 누지네 사무 찍거나니 시기 처모도 세나 정도의 전전시 당나다 제금 돈님 중에 사탕 얼음진 살수시 돈님 무슨 다른도 시소가 가클 진 아다 존나 공화란 존이야
2: 고아노레 Нэртэна чишэ нора нэлгэ юга. Карцэнзга нэ цурта сакэла давну хцаачэго нург тара. Та гэгвар чэмбэла мэтэтэн дэхэш чэнжг жина. Азгэшу гофшига асуг чэнь юго жимария.
1: Кэтэ хцаар чэну гэнтэтэн нара лобшэ зэгар гэгонар. Аргэг тэмлу гэнтэтэн нара сонлу чэзгэ гэгон. Та чух чэдэн арэва тонэгу акиртива сайчэр я.
0: Апэнда кабзан чэ сэмэр дэму шэра чхонар. Хца мартин муна нэзу затун сацэгэ. 아니 그 같이 저 아 소소시 아 자사도 보지게 어 다른 소와 니스 안지기 냠거스탄 대고는 로과 정마 카스브스가라 대지세 거 니 저 종으로 그 문제는 코트긴
3: 잠저 쳐서 다음 나라 어지쇼 같이 타면 서서 그힌 어주 로과르기 어고즈가 되님 소화로 보너리 노리 어주 카 여가절이 고 요가다나도 보너리
0: 번다도제 총아 이 책임은 응시 그 다때 주노는 말이 원정어 레와이나 제다로 디츠스키 으루 초네시에시 자산데 아 디츠스키 소티사킨 자키는 무지니다 초랑진가 나이 체누 고트기 넨 되게 집든자 으주 누가도 체리 으제 머름니 머와 초네시에시 자통디 체리 나 게르섬 합부잠그네메
1: 야 다트 모즈그나 쉐키메 고아노르 니초 다통 크지고 이치이 그때 친구마 자통 정질 정글지리 얼굽시가 자사지 요떤나 나 나와 쓰면 그 뭐마이 나 아른게 그 자들 속는 앞시기 사는 거 집중을 샤완데 대표로 누 코트긴
0: 제가 이 지시는 과든지 나 가든 네 쪽으로 와 돈선 아무 돈 코트긴
3: 노라 가차 샤주다 싸거라 소울럭 돈 통한 밥 고너지 제 대랑 샤누 가차 세마죠 스크샤 산남 녀요너리 깜짝 산나도 너리 치아레마 사탕 지중이 마트나 대화 체크 판나인 마임미 나 지그지나 신짐 청라 어저지나 아윈 고인
0: 야야 도제 사탕 지중에 준데 아타무즈긴 말이 너 인랑 비리 까즈긴 아다소 차그난 바도 섬에가 잡줄했군 체도 섬에 잡줄이 있다나다 산가 지중에 주 리카트 의치 아르델 근점 코트겐이야
1: 야야야 고고가 야츠 츠크스타바 동시 오마 말루 초 응아줄 잡혀 코고노 뜨레모 데나타 데랑니 그중 ཁྱོག ལ མི ཅི སོང ཆི ཡིན འཛི མོ གར སྟོང ཤི རིང གོ ད ཆུ ཁ ཟི
0: ཨོ ཡ ཡ ཡ ཐ ལེ ཚ གོ
4: འདི ལྟར ནོར ཡིན འདུག ཆི མར ཡི ཡ གོ ཐམ ཇི ཏི ཨ ལུ ཉི ཤང གུ ལ བི ཤ ག ཆ ལ ཏེ ནི འདུ ཁ མང ཚུ ཝ རེ རེ ལ ཙ ཐང སོང ཆུ ཤེ གི བི ག ཆ ན རང ཅན དང ཚན རིག དང དམ པའི གོ ཤིག ཚོ སྟང སུ གུ ངོ ཅུ ཤི ཁེ ལ མ ལ འཇོག མང ཚོགས སེམས འགུལ ཐེ མི རང རྟོག གི གསང དེབ ཚོབ རེ ཞིག ཤིང ཁོ དང སང དེ སང ནག ཅི ཅུང ཤེ དེ གསང ཐང རྒྱང རྒྱར ཤེ པའི ཤ བར འབལ
5: ནོར ནོར མང རིག ཐེ ནོར དོན དག ཤུང དང
0: ཚོད དགར ཨར ཚེ རོང དོན དག ཚོད དག ཤུང དང
5: ནོར ཆེ དེ ར ཅོ སང ཅག ནེ གི ཨབ རེ སི དང ནེ གི མང ཤི སི ཚར སོང ཟག ད ཆེ གི ཅེབ ཤང དེ
0: ཨ ནམ གི མ ཨོ་རང་ དམོ མང་ཨ་ དཀོན་ནེ ཨོ་ནི་ན་ ཨུཅེ་ ནེ་པར་ ཏ་ ཐབ་ ཏེན་ གོ་ཅི་
5: ནོར་ ཏ་ཏང་ག་ ཨབ་རར་ ཤལུང་ག་ ཨ་ནོ་པ་ ཚབ་ཅིན་ ཟོ་གོ་ནར་ཡ ཨུཅེ་ ཅིག་ མེ་པར་ ཏོ་རེ ནར་ཀ་ ད་ཟིན་ན་ ད་ས་མན་ཇོ ཨུཅེ་ ཏ་རཀ་ ཁ་རི་ཡ་ནུ་ ཚམ་ཏ་ ང་ལ་ན་ རིམ་ཁ་ལོ་སོ་ནར་
0: ཚར་ང་ ཚབ་གོ་ནུ་ མ་རེ ཨུཅེ་ ཤུག་ཅིག་ནེ་ ཏ་ན་དེ ཤུག་ཅིག་ནེ་ ཨ་བ་ཏི་ པེན་ ཨབ་རར་སུ ཨོ་ ཤུག་ཅན་ ཅིག་ནེ་ ད་རུང་ ཚ་ན་ཅན་ དེ་བ ནེ་ཀེར་ དག་ཅུང་ རྒ་ཟ་གེ་ལ་ཏང་ ཚོ་ཏི་ ས་ཁ་ཀ་ ཨ་རེ་ཝ་ ནེ་བར་ ཏ་སུང་གོ ཨོ་པན་དན ནམ་པ་ ཡོག་གན་དེ ཚམ་ ཨུ་ཟུ ས་ཐང་ག མ་ཨུ་ ཡེ་རེ་ཝ་ཡིན ཨུ་ཅེ་ ཨ་དུག་ཚ་ ཅིག་ཅལི ཉམ་ཅིག་ ཨ་བ་ར་སལི ཉེ་གན་དེ ཚམ་ ཨ་དག་ཅུང་ ར་གཟ་གེན ཨ་ད་ཟུལ ཉེ་གན་དེ ཚམ་ ཨ་དེལ་ཁ་ ཡ་ར་ཅེ་ཏམ ཏེ་ཏན་ན་ད་ ས་ཐང་ཅིག་ཅུང་ ར་གཟ་གེ་ཅེ་ཏམ་ནུ ཁོ་ཏག་ཡིན་དེ
1: ཨོ་གོ་ཨན་དོར་ ཅིག་ཅིམ་ ཨ་དེ་མོ་ཤི ང་ཅེ་ ནང་ཧ་ལང་ར་ ཨ་གུང་ ཅིན་ལི་ལི་ གོ་ནར་ ཉེ་གན་དེ་ཁ་ ཤོ་ནུ ཁོ་ཏག་ཡིན་ གོ
4: ཏེ་ན་ལ་ཞེ་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ཡ་གོ་ལ་ ᱠᱟᱨ ᱥᱟᱱᱤᱜ ᱱᱚᱨᱚ ᱥᱤᱯᱤ ᱪᱟᱯᱥᱞ ᱯᱟᱛᱟᱜ ᱱᱟ ᱱᱚᱨᱚ ᱯᱟᱢᱟ ᱡᱮ ᱪᱤᱪᱤᱯᱟ ᱚᱡᱚᱭᱢᱟ ᱦᱟᱢᱩ ᱪᱤᱪᱤᱣᱟ ᱪᱷᱟᱝᱭᱟᱝ ᱚᱡᱚᱝᱠᱨ ᱪᱤᱪᱤᱯᱟ ᱜᱚᱴᱞᱟᱨ ᱜᱟᱢᱵᱟ ᱪᱷᱤᱢᱡᱩᱨ ᱪᱤᱪᱤᱯᱟ ᱱᱩᱜᱯᱟ ᱠᱟᱣᱟ ᱛᱷᱮᱯᱷᱩᱞ ᱡᱮ ᱪᱤᱪᱤᱯᱟ ᱱᱩᱜᱯᱟ ᱠᱟᱣᱟ ᱡᱤᱥᱤ ᱥᱮᱢ ᱪᱤᱪᱤᱯᱟ ᱪᱷᱮᱨᱟᱝ ᱛᱩᱱᱡᱩᱵ ᱡᱮ ᱪᱤᱪᱤᱯᱟ ᱚᱫᱚᱨᱡᱤ ᱛᱷᱮᱯᱷᱟ ᱡᱮ ᱪᱤᱪᱤᱯᱟ ᱥᱠᱟᱵᱡᱟᱝ ᱪᱚᱪᱤᱯ ᱪᱤᱪᱤᱯᱟ ᱟᱭᱟᱝᱪᱤᱱ ᱚᱡᱚᱝᱠᱨ ᱪᱤᱪᱤᱯᱟ ᱟᱞᱚᱵᱡᱟᱝ ᱪᱚᱪᱤᱯ ᱪᱤᱪᱤᱯᱟ ᱪᱮᱝᱠᱷᱤᱯᱟ ᱞᱤ ᱪᱷᱤᱢᱡᱩᱨ ᱪᱤᱪᱤᱯᱟ ᱡᱟᱦᱤ ᱯᱷᱟᱜᱢᱩ ᱛᱩᱱᱡᱩᱵ ᱪᱤᱪᱤᱯᱟ ᱡᱩᱴᱚᱝ ᱣᱟᱝ ᱯᱷᱟᱜᱢᱩ ᱛᱩᱱᱡᱩᱵ ᱪᱤᱪᱤᱯᱟ ᱥᱚᱝᱠᱷᱩᱱ ᱪᱟᱝ ᱠᱷᱟᱣ ᱚᱫᱚᱨᱡᱤ ᱪᱤᱪᱤᱯᱟ ᱛᱟᱛᱟᱝ ᱥᱟᱪᱤ ᱪᱮ ᱞᱤᱥᱱ ᱢᱟᱱᱟ ᱡᱟᱱᱛ ᱟᱨᱮᱱᱪᱤᱱ ᱟᱹᱰᱩᱭᱢᱟ ᱪᱷᱟᱢᱞ ᱟᱹᱰᱩᱭᱢᱟ ᱡᱤᱥᱤ ᱡᱮᱞ ᱥᱟᱥᱴᱩᱝ ᱜᱩᱱ ᱥᱠᱟᱵᱡᱟᱝ ᱡᱟᱦᱤ ᱯᱷᱟᱜᱢᱩ ᱛᱩᱱᱡᱩᱵ ᱪᱤᱪᱤᱯᱟ ᱭᱮᱱ ᱡᱚᱝᱛᱷᱩᱝ ᱡᱚᱝᱜᱟ ᱱᱡᱩᱯᱟ ᱢᱟᱝᱪᱩᱜᱱᱟ ᱯᱷᱟᱜᱢᱩ ᱛᱩᱱᱡᱩᱵ ᱟᱨᱮᱱᱪᱤᱱ ᱟᱹᱰᱩᱭᱢᱟ ᱪᱷᱤᱢᱡᱩᱨ ᱥᱮᱯᱷᱩᱞ ᱡᱟᱥᱩ ᱪᱤᱪᱤᱯᱟ ᱭᱮᱱ ᱢᱟᱱᱠᱷᱟᱝ ᱜᱟ ᱢᱟᱱᱵᱟ ᱛᱟᱝ ᱢᱟᱱᱥᱤᱯᱟ ᱱᱟᱢᱱᱟ ᱚᱡᱚᱝᱠᱟᱨ ᱪᱩ ᱯᱷᱟᱜᱢᱩ ᱛᱩᱱᱡᱩᱵ ᱥᱟᱥᱴᱩᱝ ᱜᱩᱱ ᱥᱩ ᱪᱤᱪᱤᱯᱟ ᱭᱮᱱ ᱡᱮᱯᱩ ᱞᱚᱵᱡᱟᱝ ᱯᱷᱟᱜᱢᱩ ᱛᱩᱱᱡᱩᱵ ᱪᱤᱪᱤᱯᱟ ᱭᱮᱱ ᱟᱡᱟᱞᱮᱢᱵᱟ ᱪᱷᱤᱨᱩᱭ ᱭᱚᱴᱤᱱ ᱪᱷᱩᱭᱮᱱ ᱭᱮ ᱪᱷᱟᱵᱡᱩᱝ ᱛᱟᱝ ᱪᱷᱟᱵᱡᱟᱯᱟ ᱱᱟ ᱡᱟᱦᱤ ᱡᱟᱢ ᱪᱩ ᱭᱮᱱ ᱛᱟᱥᱛᱮᱯᱟ ᱥᱤᱜᱞᱩ ᱛᱟᱝ ᱟᱥᱛᱟᱢᱡᱤᱱ ᱪᱩ ᱭᱮᱱ ᱪᱮᱪᱤᱯ ᱛᱟᱨᱛᱮᱯᱟ ᱜᱟᱝᱪᱤᱜ ᱛᱷᱮᱨᱟᱝ ᱥᱚᱱᱢᱟᱨᱮᱱ ᱪᱤᱱ ᱭᱮᱱ

0: 우리 정카 나고 참참아 야라 능이라 네 특급에는 우더 카니스 좀 멕시코는 뭐니 홍목이 죽었는 말이야 다친거 카롱아 대랑다 인식문이 마시고 영문능이 좀 영치를 좀 걸어치는 좀 딱시지게지 때문에 리크나 좀 마즈쇼에 다 체크만 되고
1: 아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친도무 돈도 총총도 제체를 동거 만들고 제띠라 아 제종사 근데 다른 자 제체를 동거는 Джунтанга, Джуква, Мазга, Занжен Демзи, Калахцил, Хобджунга, Чуар, Гаги, Дамр. Уча Машо, Кумзу, Кунаук. Хри, Лигу, Нари. Занжен Тави, Царсуна, Та. Сига, Маргаз, Шуя.
0: Шу. Шу. Я, Та, Амава, Таго, Гумава, Тигозин.
1: Ай, о, хе, Нира, Таму, Илина, Докра. Тисука, Гудири. Kungurum gur gujore. Kasha pae chuh tiga lagam bai pae gonar. Harema thunga ro.
0: Ya, ya, ya. Nura, Nura. Akhav shanta tachi tia. Atsikira atsiki tachi mura. Tiranta yenching minye maa shi go. Ode ngichu ta arima rikar na chanan chu. Tachi atsiki kamaantik zinna ta. Tandiki suri nyanji maa riya. Ngo maa zinna go. Njun, njun, njun. Njun.
1: Ya, ta chukka chukka. Чекрис тег мандга. А. Натги чан марго. Я та тицул данзне гожир. Тонга тондуко. Ца таби царгожирья. Я цоме оре матун. Занже невжу чесона. Йнглу чек дангури дангнер. Адема цоме кана чога никрти тира. Анаг няннина даунрья.
2: А, Нора, на чора чор байка юнагин. Уэнчилы, чу шаванди ханга чи маку нари. Ума чор бодгилан манинго.
3: Оле, аргопун че нам тандарангура. Ардэн бангш чонна куджа янгу сэнэш. Нора да таму куджа чончон чэнзгэ че ян.
1: Е, сэмам зэнна маре, хару. Нга таму куджа туму чэнзгэ че хэнзэра. Че чу тонтгана та, нга ума сэмгэл тэмнэзгэрэ. Че чу гуатин че гу.
0: Нора, джонтанга сатанга маху нара. Ko seman rongtanggan taiwi sathangra nukwa mangtsuk nyerawo nari.
2: A Norziya, chung ngomdang tarazg chig mshagra, chig naguna chenji.
0: Taga nikarigriga dayin chamdra yagmaadgaru. Sanag jirchunga shawa khari yi ta rangshukura gugme. Maa shizi na shunga kanyan kamanya.
1: Ayo, xe nga chetangi ngoyimzu kortang nukdar. Shchomeka, shchomeka.
2: A Norziya, cherangab shanub dengaya, ta chi ngazg sinanjika. Nyimanda cho cho yararjik marabjigi xigib chalunari. Chi arangasa arangindi chala khari maikab sambazgimi. Ngachiraha nyikab rigunari, simga xiyunari. Chi tarakun bapayitangnari. Nyimashchik nizga tihunu mare. Da chi ngipirta aranga hunti avdakhchungzgi gogaya.
1: Bindar kabzunga, chi nga semkiri yunu guardin chi. Nga cho meka. Чичу цхама, нэгэ гарангий гэ санаг чихчунг гэ лихгаш гэ тэнгну да нэ нянг тэгпаани ар габсы ягэ ю. Санаг чихчунг гэ лихган дэн джэби, я сачан дэн рукуа цхамэ нар жин шигсуг цэгэ, адэшэнг чэпи цуаз гэрэ тэвсхуна да, нэр гагэг чэмуд гэ нянг гуна рар чуону маарэ, шаван дэг нэржу нэ нэ цэн дэ пэндэн ия.
4: Чудно на Марии. А Тарон цыгезга шунату. Цыгезга шунату. А Тарон.
0: Нор леле, ничего всё зигне аго. Чи цыгезга машия. Чулук сурда санах жирчунга шава сидугони. Ничего сызыкын гончигой. Чи рангеринге дамар жигнара. Чо нинжанга семкри дону шамок жоман дан жиггога. Тачи дымай аго.
5: Летуб церанги чатаршкалая. Норола ацхи чеви чавшах дуэмэ дэгер. Джунтанга джангдук дэгерви ремдэн дунтук дэмэн жэмба тунци, нэгжи нарви липунла мумэгэ ngахы джихэм, сатэн хтэнсун шаги чосымгэн ngали джихтэн дэгер. Ойнгэн, торгэнгэ джангэрчи шэпи надунжи, 노르위 아랑 죽음 못합이리 보 아름지 처럼을 동지
6: 노라 초청물에 쟤가 적글냐는 말 쟤는 그가 가방 어디나 때른 게 찬데 손은 말
4: 그저하는 말이야 루마 나 지금 척손 가득이야 날 채지고 오는 말이야 쟤가 적중하고 오는 말이야 야 나 지금 그 손은 유아도 선인 나 지금 그 야라는 게 능자를 구고 오는 야 손손 다냐그손
6: 지단은 손 아주 미끄지 초첸도 모두가 손을 놓으라 제그라는 거에 놓을까 다른 손 좀 미끄지 초른 게 흐질 놓는 멀쩡아 나는 이겼죠 초도 온다고 쇼 돌이 네 차지게 꼬니 총알하냐고 종가만큼 어떡시에 끈죠 어고 다 놓으라
4: 어젯마 최강도인도 지게 그 말든 아쳤고 다급 사는 그지 좀가 안난 것 같가리야 만드게 왜 손아 문안 배수네 누 정말 사실 떠느리야 제종사 그 잡자 제제 동이 잘질은 좀 쇼는 이기니 내 다른 도와 죽고 참아 그런 거 희수 그 냠뇽라 럭슬 치곤 태라 당하다 아니가 만큼 안 좋고 다 죽고
6: 기티 나 죽고 아 노라 치티르 진짜 대샥 다티라 줄리 송근의 살이도 노르크 다소 맘만 베랍샤탕탕 노크 줄리 토난는 시가 뭔가세 노크리 치랑가랑가 시가 카드 타드나 아초크 니티 진짜 초다다 샘체네 되오니 너무나 살이 초득 대라카리 초샘 그린데 나 고모가 녀짜마요 게야 노르 다치 야드그세다 나 아초크 아
4: 야야야 다 조망하고 내 조르드가 다또 쟁아쯤니 하쯧이 적은 마르구다 내 조은드기 어디가 또 끝나오나 그래마 녀치 통통은나 쇼나 내 녀치 통통군데 자이컹 아랑아즈긴 죽은 안무도 있거라 영아 그런 거 톰이 편든다 문질시 등는 덕 하치게나 사찬등 파사 파이트 아니나 나 공천 당연 즉시 자탕아 송초에 좀 간크린데 너 처가 와원 아 디마스 다룽 너 담치라 톰이 편든다 있늘 내 종탕 그 타입이 자탕 권빈 자리 저 세례 통지 일이 너 처가 사는 거 번호도 제나랑아 콤송의 레지맨은 또 고는 뭐나 감대응이 떼니신으리 엠마닌 자탕 살수 일이 녹과 성은 샘이 되는 우식이니다 나 유황아 다 아니가 안주관득이야 고가
6: 다친 알때가 지금 아주 노래도 미쳐 쇼어지겠니 일등은 맞죠
4: 초절던 거 없는지 있는 말이 초절 말이야 마칠 샘친 담칠 등일리에 좋게인 거 아마 있느리 쟤나 잡줄이 매일아 시 잡줄이군 들여라 아덕거 드마
6: 존나다 저게나 이천도 못 가는 것도 그러지 다른 학교를 제곤 좋은데 심심해서 저래 노래 당했어요
7: 노래 아, 나 노래 최첨만이네. 노래 왜? 노래.
2: 자자자. 노래 최첨만이네. 어른 안고 타노. 야, 리리리. 어리 마야라 쫄이야. 어리 마 쫄쫄쫄.
7: 자, 어리 마 쫄이 마 쫄. 만 하나 줘. 만 하나 줘. 리리리. 어른
2: 안고 타노. 야, 어리 마 또
7: 어리 마 또. 왜? 좀 타서 뭐뭐 만 가이네. 나 자동 손좀 사지 클립스 빠지야. 뭐 저리 쪽에서 공을 걸다라. 아니스 시간 다 죽으래. 최초도 내려만 열심히만 그러던 거 그만 와. 아, 오 야야 어디 어디 어디 뭐 좀 고아이야. 니가 노르세라. 아니마 지금 고아 뭐 지르고 안 돼. 야야
8: 노래. 출리마 서자. chinga chua chik man pa kuwa ro chere maa nik shera nore chere maa nik shera
9: yo chil nga lana ya ngon chil chua rukhe juu hara shuk chu li ka war chil tag dagi chu saksam ki juu hara shuk chu niwa ran yuan tonga tukwa tag dagsi da nari ta chun da yi lo song na nga ngon maa ngon nung ni la ka sem dagi na zi diya
7: ta ranga ranga lip da yana chanko re la ari maa tar gansi gila ka yung katira nir chubu lang kurtan rukwa chu maa ran juu gandu ya
9: ari chir ta tukni chin chir ji
10: Ya
9: 你从有人过一过
7: 我们过过, 这就和你多了,
9: 可以呀,
7: 오, 딱 사다마부터 알아. 초. 초. 이거 나오고 초. 오, 아, 이럴 때가 나한테 딱 걸리냐. 노라. 노라, 쟤 흐리, 흐리. 노라. 난 이렇게 다 알아. 초. 초. 아, 이거 나오고 초. 초. 초. 초. 아, 이거 나오고 초. 초. 다 쳐줘 돈 당네 피할라 마 손을
9: 야야야 아니 말아 아니 말아 콘나 쇼 알아 콘나
7: 야야야 엄마 엄마 쳐줘 이게 그렇게 줘 줘 야
9: 다른 키는 맞아 손에 딱 실리 거네
7: 엄마 발로로 엄마 발로로 지 이치 그냥 그렇게 쇼 찍 줘 보고 엄마 발리리 그렇게 돈 당네 쇼 당네 만지 그네 엄마 발리리
9: 야야야 너지 크리 있는지
7: 어디 어디 아

0: 너무 올라오지가 쉬었던 날 쇼크니에 카오느리야 다다 지지 시가 세만 정도야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남자가 산득 다른 세라 시작하느리 아로 내가 다 했다니 내가 지금 뭐냐 그거
2: 오야야야
0: 오네 나 수익 거지 예식만이 나 가즈시 리스미가 염지게 거는 시장 거다 뭔가 내가 다 예식만이 참조고 그거
3: 희송아 만바
1: 야야
0: 아라베나 렌치 나 수이 유니 유화이 나 세다 나 뜻하지
3: 야야 만바
0: 다치치 때라 그거 리송 까무지 시장 거 내가 리지지라 림부터 봐
3: 올리 올리 만바 땡가 뭐
4: 아줌마 아줌마 산지 기노 처모리 지 총사클 잡자 지에시 동주 도너그드 얼가드 어줍다
3: 너를 초랑 개첸도 못가 농에도 그래 제다노도 산르라 산악 지시중가 도너그 일라자니도 만비타솜 춘영 장가게 찌개지 그만해 쇼코다 생각 대령님 일이다 제사는 지시중 거 내가다 일하다 이제 그 뒤에 좀 싸우는 없이 나시라는 거 하면 아니게 좋아한 요즘인
4: 아 드마
3: 아
4: 네 저거 보상 고노 희가 내 집밥 그 은근히 총매 누라 희가 다 되나라 내 따로 꼬아 그냥 흔들었다 사실 당나 문득 좀 뒤에다 콘럼 건가 예치라 잡줄 신우 드워 있는 무슨 자타 송주 사크크 네 용족 그 능할 공치 알랑눈 드워라 타이 자통 근 조과 총미 알랑눈 드워 니흐지가 있는 야지잖아 잔제 니그 다 소마티 원이 얼간름 니즈가 니즈가 송주 마이나 아레위 니까다 정마 알론츠가 사우가 난 돈을이야 오 다롱도 다루 다나르 크가롱노 아 데마다 정마 샘라 착건지냐는 말은 글씨 산지 냠시가 럭스 로교 허레그기 다오너지 내려왔다 때리 돈슬라 돈을 마 공천 동연들의 비찬이 톰이 담치라 그런 거 파일라 정이 됐음 땐니 솔로가 멀뚜 아
3: 너버리
5: 너라 초사했던니 치다 등을 쪽지 가지고 집으신 오다 너나 맞아 잠바 사라라 하품지게 되고 너 정말 어디머리 그 심촌실 잠이 다치 유과시야 만큼이 이런 거 홍어득시 자 통도 돈다가 너 초요늘 저기 생크림을 거고
1: 오야야야
0: 노래 什么 조미션노 댕 다통다 칭알라 가스시 너 치어진데 초라냠게 산능 제스중 거 내스칼리 다스 산저 냠시 인뎀즈기 주글럭세 뭔스 그 히다오느리 당치 초어능아 신덩니 너 치 후네 자통 송치브라 산능 제스중 거 내스카 흐리야
1: 야야야 고고고가 저저 정말 과진 제고 아 저저 떠나다 무슨 일이 손에 나 제가지 손하다 아래 맙시라옹 양의 체념지가 산극 직종 거 샤와리야
5: 아야야야
2: 아하 노라 다치드가 어떻게 맙드나 저거 만비다 소마 샤고노 마고네 지 인치그미니 만카라 양나 요송 마쇼 고세고노 사탕 송마 저거 사탕 돌강한 요문인 거세고노고 양문아 양문아 치 린치 나스위타나 치 모이나 린치랑 아스위타나 다치 리섬니가 데와위 마시나 촌나리 토마가 리스카 응치르라 촌고 추스미 데모시 마치 추셈데 요츠 응원진 좀 같이 토노 코터가 있나리 돈탕간 타이위 사탕 응치 응오이기 그서 그동안 촌까지
1: 세라 제가도 실례 그만대로 나도 뭔 열드게 틀면 뒤쳐라 마토나 네 책일이 지렁할 소식이군 아
2: 좋은데다 어디 샘친 거 카야사자이 어리마 린치랑 아수에 더한 덕분을 초 오만 날로 왔던 나 감흥스러운 일이야
4: ngānyā cīndi xī tūk sādgū nū tā sānag jī xiong arī zāsā lār zūy jū tīn tātā ngā tūk mī sēmdini nī mācil dārūng zū ngī yil mā tsū mā kī lāng nū tām cīrā yīn rtak xārā dhīnā cī bō nārā rāng gā tām cīrā pīndini jēnyān mā rī
3: qī yāng chāt gāna dōg nūr tā chū yuk bā yub dātang nā chūk bā
4: Rima, qi nga xo gara, ni ka qira xura. Nga nza qiz guk. O gati, gati nga di ma di ra di dungna. Nga kirsu zu qiz guk mu.
3: Da qin yu shi ji kama, nora. Yang qiu se ma qiz guk zhang gu ni. Qi tu mu tu shi tu gu. Qiu tu hundag dik shu dungna. Nga ran jik ten karan gunda ni mandik.
6: Norwi lagpa ndarim gizin nyaka tambar zonti khuwi stangta yaki siqchi yaki titag lan zidik cijin me chang ti nangta ki xatang dala jangwi xsewa samu utang losa tambi songchib shepi tamcha salar ngon kati ngarang di suna ngi eritil xatang gangsar toru Tehtar shina, ngi matata ranga phai la songchib she thim ngi yan shi ji. Hajya chiwi sankalan ji, thangdi longchana abdi gilang shiwi lemtsa nangta, liya tijan ji manjala longchana abdi gir, chanag nura shiwi liya jawa, cheta sa pi shkangla shiba yungsa tang sa song, checha ki sambar guadhan chi shi. ཁང་དེ་ལེ་ཅིག་ཅན་གྱི་མན་དེ་ལ་ལུང་ཅན་པ་དེ་གར་ཚང་ནག་ནོར་ཤི་པི་ཆབ་སལ་པ་དེ་ན་ནོར་བ་པ་མ་གྱེ་ཅིག་ཅིག་པ་འགྲོ་མ་ཧ་མོ་ཅིག་ཅིག་པ་འགྲོ་པ་ཁ་བ་ཚེ་ཕོ་དེ་གྱེ་ཅིག་པ་འགྲོ་པ་ཁ་བ་འགྲེ་སི་ཤམ་ཅིག་པ་ཚེ་རང་དོན་ཅུབ་གྱེ་ཅིག་པ་འདོར་ཅིག་ཚེ་ཧ་གྱེ་ཅིག་པ་ཆབ་སང་ཅོ་ཅིག་ཅིག་པ་ ཁང་ཅིན་ཨོ་དོན་ཁར་ཅིག་ཅིག་པ་ལོབ་སང་ཅོ་ཅིག་ཅིག་པ་ཡང་ཅིན་ཨོ་དོན་ཁར་ཅིག་ཅིག་པ་ཨ་ལོབ་སང་ཅོ་ཅིག་ཅིག་པ་ཅ་ཅིག་ཕ་མོ་དོན་ཅིག་ཅིག་པ་ཇུ་ཏོང་ཝང་ཕ་མོ་དོན་ཅིག་ཅིག་པ་ཏ་ཏང་ཚ་ཅིག་ཅ་ལི་ཤན་མན་ན་བྱན་ཏ་ཨ་རེན་ཅིན་ཨོ་དོན་མ་ཆམ་ལོ་དོན་མ་ཅིག་སི་བྱན་ཚ་ཏུང་གུན་ཅ་བ་སང་ཅ་ཅིག་ཕ་ 나 좋마 침주르 제후의 자수지 지바이 만큰거 만바 등 만수바남네 어른거르투 허무돈접 사중군수지 지바이 아장투도 추진지 리도만나 등 추식만나 허무돈접 아렌치나 좋마 침주르 제후의 자수지 지바이 신화 산지르큰거 산부바 등네 참나 좋마 허무돈접수지 지바이 这部罗宗和睦多征记记巴言阿扎伦巴西瑞有真权言插中等插之巴能扎西扬促言达斯巴西路等阿斯坦征促言这基本达铁巴恩征铁人索努马人情言

0: Yeah, quite easy.
1: Yeah, Rahidelach demo.
0: Demo.
1: Yeah, demo.

Demo,

0: 신신이인
1: 야야야야 군전 바가 같은 거 먹을 수는 근데 뭐 태풍 그럼 간다 못는 내 조양 같은 신
0: 리리리 같은 같은 세계긴 되는 멕시코 같은 시사도는 제랑 그 다티 진트 살라이 바바이 너무 그렇게 패터숑이 아 소마즈 주 점진 너무 랭근 지기 탑송는데 선진아양 다티 진 그 제랑 땅이나 제랑 따오 그 코리끈이 망아즈가 르글리오는 디현 그 제랑라 같은 치더니 되는 글렌친 디나 고르자오노 갈랑진이나 그 추 담 바춘 그 점지세 고노 너무 글랑즈긴 디난데 그 추 다 달로 그 토르직 그 춘더니 머리카르마터 로직 그 창군더니 다 패터숑아 그 점지 톰큰 로트 이히르마 너그인지나 달로 그 지그 패숑 그 점진다 땅 제리 갑다리 줄랑선다 타오드기모 고니 모랑 그 갑다가 통통리 있는 데도나 머게라와 그 모랑 그 점진딘 손이나 랑 그 길긴 땅 파만디 칸다테면 뭔가 갑다에 거기 디젠 그 다 제랑 손이나 모랑 그 달로 섬그 젠드그르 그 톰정 그 길긴디 이터는 딩이 타니앙 모랑 그 지 점천잔도 중에 타니 잔즈가 통통린도 고노 데비젠 디젠 그 디진트 길긴 그 줄호트 이히도 근데 그 디젠 그 섭정 그 남질 그 라카니 자신냥 그나 바도 갑다 통통리나
1: 야야야야 야야 그러나 다도 저거 이히 좀 근데 다 선진아 이제나 아 달루 스마 장로가니 장로고 보마가 저 그 치 퍼터 종이 아 다 장자가 전자가 총 전자가 난 거 이제나다 제티 총은 상층 거 이제나다 아 또 달루가 저거 저 그 너무 그 보마 제자 너무 그러나다 진된 거 아 고종 거 코리입니다 다 진된 거 이제나 머거니나 사와초 바센쿰 가자 아 호종 그 세소 아 니타니니 조 아 다 모스트지나 저거인지나 다 호마지나 다니나 조 조치들이나 다 호마세지 메가 다니 머스트지나 머신도 도건다 시간도 도건다 팀 많다지로 뭐
0: 된가
1: 그나다 호마 이키도 그렇다고 인지나 다 머거 머스트다 다 치들이나 다 알라나메 바다 예똥와 알로릭 사와 진날 헨치가 기와 되니 레일라토니 레루라 나르제메니 다 조와메니 호마즈가 지금 니얼 청고누가 자신때 요니 아 또모래야 그리고 그거 저거 녀석 녀신다 이제나 아 단지나 아 여포즈 계산에 뜻다 길긴스가 존나 아 캠더가 존나요 칸레트맨들 마시트 이제나 호마 전라와지게 바티가 마시트 아 길긴타 요나 이 길긴타 티 캠더라데오니 또모스 그리고 그거 치다 젠든 그 아 초학 전이라 아 마시 마시지 랑고는데 다 다 탈뜨게 세나 아지 다 녀가 집바하가 말하고 녀제차가 말하고 지금 다 대던 레터메 봤어.
0: 네리.
1: 그리고 그거 마신데 녀가 연달라 아 어쩐지라 조지 화당 아타카가는지라 미 연달라 지토요자 먹어 마시가 상한데 지토메 지금 어도 지금 녀다가 다 어도 오나 오나 그 저거 종합식과 같이 다 그 저거 김선아한테 그 저거 가수 니리 이거 저거 단수 삼수 사와 쪽바다 어린이 어떤 거일까
0: 그리고
1: 그다 아직 이제나 저거 전이라 녀가 집바 집바 식다고 적고는다 그거 시각을 나타내셨 거는 뭐
0: 댕가
1: 아 오다 오다 그리고 그다 근데 도마 이키 좀 그렇다고 좀 지나다 이제나 그게 시각을 나타내요 이제 시그 아 알라나메바 아 토모시 히로단지나 머겐지나다 시카 어치인지나다 서던서기 나라다더라다 고모르 시카다 도코타 예쁘지 제선시와 요누가 망지가 라카니다 어치인지나다 로라초미다 로종아추 도코터라
0: 겐가 아
1: 드네단지나 머게 샤와 초파가 라카니 셋지나라다 토모데나라잖아다 가차직 셴나즈긴지나 어 샤와 초파가 라카니다 송가 남지스 아무거 이제나 다수 딱 삼치클라카니다 첨모진다라다 잠상 아렘버마 아치트세가 가 그렇게 샤와초파라카니라 다치르 정상 삼비츠쳤다와 아니나 디조다 호종고수가 샤와초파겠다니 전나라 능아 공체니 야르근데 키오니 아 디조다 랑냐라 레와 네무도니 안지글면나 초코 다치 나오냐누가 호종아 샤야즈누 뜨모가 나와라 뜨모가 나르제메니 아, 딱 저놈 그래서 판소는 속과 저놈 판소는 속과 속기 삼바전 것도 뭐 도마지가 청구하는 거 단지나 아 시그 샤초제 사인 찍으 샤초 아니 아는 것이니 아 언제다 도마한테 단지나 ki tawa ta ki jambu jag tar tawa atamo ti joda kacha kshe nata thoma kai ga azu kacha she nata jina shi go she shukra tamo ta ga kare ta chi ma yok ki chata ga hoto ki don kta wa jina ta azu won chi kacha kono song tro di ne ba kacha yok wa kacha nye nan do ni
0: yari
1: a she shukra kare ti joda jina mar ga galo ri ta jina ta chomu dira da ta Mereka luar kita tanya lah, sah ke ramu cinta, tu orang cik tasha jingga sienna, tangan gua mah luar sah ini
0: dah,
1: luar sah ini. Di tu ada cuma dia jangan, mereka tu tenten leh sih bahaja, tak aje ni orang cik tu rumah jangan tiga jargon, tak tu cik tu lah, canggar hana, tak tu lo jangar hana tu, mata cik tu lah, tak kunci masuk je nama, kunci macam je nama, anggur macam je nama tak. Rangi rangi waka rangsuk chiri ta waka kwecha ta kru tete da tonne tumu chao nari ya.
0: Yari.
1: Achu ga thotuk maa lojunga rhanu ga thotuk maa ta taga chata wa nari ya. Taga ta na ta thotuk isi dung kata wa jina ta chisgara jina ta. Rangi semni lu nyikhan tumu zaya jina girgin chinu gu tuni ta. Shi ga ta yaru chadan ta. Zangzai na chukku. Pojong ge she na chok shawa chok pa kung zik chok ne dang jila ga cha she chok de tam che jin tang chi ran ge lo ju dang na ga cha de dang jila ni zik ma chi ge korum chok ni ga cha she ke wa zong da zu yi ma
0: den ge
1: da lo chok yi chi dong ke ta wen jina dang ge chi te se ge dang de a che ge yong na jina a chi wo ke te se ga ka che ge yong na ni me da no la ga lang ge yong na ta da me da no to mo se jo ka ga cha de jina shi ge she ki gu ga cha di ni ta chom ju ne na ta chong ge mo
0: 여리
1: 그리고 그거 아치 뜻세지라고 뭐또 가짜가 고르더니 니 마스터도 메고 카당나 코카르크 아니 좀에 오나 샤마 챙가세지나마 아치기는 담아키고 지토니나 셰마케 치니 쇼나 토이 주마케 강니 아도 토세지나마 아 또모요카 어나 바 포마지나 지나 포마 가우는 나 또모 게르기나 테인지나 즉세나 셰숙 담숙 Danata shiiga tayang azo gilginga shtongji danga jirji tamu yonariya. Shen maki, stam maki, tachiga arangay zinyak kachachig nizik shen uwa alag tongda rama.
0: Hari.
1: Arang shiiga lakarin. Tetangin shiiga nyam shukzani. Soma kai zin jindanga kriga nila shikaga lakarin shiiga yukwa yukwa yana. Kachari yini shen maki nuga ta gilginga techiga wakachiga anig nangani chiga loo mambandan rama. Tamu gu tondok shukundiya. Shen tang maan zinu takata. Ta Shemaki,
0: 네.
1: 총총적 가짜 체제를 세리 아겐카지 세지나마 도모 가짜도 통 거무.
0: 그리고
1: 그거다 가짜한테 또 건다. 시기다 와까. 엄마가 인지나다 인지나 치그러지나다. 지와 민 지와다 인지나 치그러다. 치기치나 가짜리 통고. 아니 인지나 시작을 리니 통고. 스민이나 샤초카라 그네 통고. 데이터 인지나 시기가요. 아 어조 인지나 시기가 길긴 그 인지나 냠조가 고노 지금 셔타가 차지도 뭐. 서초하게 찾긴 넣나다 도쪽 이렇게 좀 그런데 다운지나다 하마니가라 지금 강라 강총가 연대원이 뒤쪽이나 점성공이 드니라 지금 아 아주 진된 그 종칠나 다면이 또 모르 되게 넣나다 근데 종칠나 다운으로 종칠나 다면이 누구 사이인데요 잡으러 오고 뭐 뒤쪽이나 아주 오크 사이라 영 머리 잡아 그 사이인데라 잡으 어서 오크 사이인데 저렇게 세나니나 아 그게 아랑숑글라 카나니나 기와도 오크 제나 기와도 제와도 같이 아 길긴라 키크셰 코노 고토모 가 샤초 요코즈 오크 요크라니나 어초 오크 사찬다니나 종체자 종서도나요 만다
0: 뎅고
1: 점정인이나 저게 차신 요노라 아 저게 차신 세누고 사이다 영만다
0: 뎅고
1: 만다나다니나 또 청마다니나 치그러다 아 진등글 호수고 존이다 니 이제나다 호수다는다 아추트 포마 레니글라카나 아주 동천하는 호마 레니게 존다다 길긴았다 그지 샤와초 파트 지나마 길긴아치 아 길긴다 그지 코치 마라게 지나마 아주 세마 마튼 우 아무도 영 호마 그냥 나 아주 허퍼다 엄마 그냥 나 아주 아치 샤와라테 이타나 치 아주 타가 통하게다 치 너무 그 저한테 진짜 욕고 뭐
0: 네디
1: 아 따따 길긴 길긴 그 오나다 이 러글랭그 토테나다 또모나 또모나 당이 땡크 때니다 그쪽 때지니 길긴스 그 쿠초나 담고다 또 숑그라 종을 클라카나 뜨노

0: Gerginçinde yönden zon. Namyang, çöyle atak maşa, yönden zona dönkendip, çöyle atak na dönmendip diyorsun. Tatı şu gergin zikir çöğün gönü var, gergin zin gönü gönü yönden de zon. Tağpır da da yekir dönkür tavı gıda, ta şiye gıda, tık kurtanı da şiye gıda. Ta kaçadık şeyna, şavak çöpa, ta şiye gıda, gergin çıngma gıda, şeyden yoğunu gıda dımındır. Gergin zikir gıda, tonran gı çoğa ni çoğuna da, ta 안 넘어가니라 그렇게 가짜가 시에서 돈정세 좀 맞춰 다 침공을 아까니라 다 돈정을 아까다 다 이제 돈정 그 좋아하다 다 침을 들어야지나 다 아저씨나 저거 자적 아 돈정도 다니라 돈정 그 좋아하다 다 침을 들어야지나 아 등에 끝날다 나 침을 들으나 저거 저 탈적 가라다 뭐가 보도자 보도 저 혹시 저 침을 집 보지 그래 저 저지 그 늘상준이 또 뭐들 사원이 있는 말 뭐 돈정 그 좋아한다 마치 조금 같이 그라 좀 마치 그 저지 그 좋겠다 치이나 냉각 그 인지나 디스커버 그라 나난 너나다 쳐서 오늘 나다 자적란 대추 대추라 그게 저 가잡는 거 큰다 노또 뭐가 다 지금 어디 지금 가이사다 그러지 통나라다 뭐 초제월 말
1: 네.
0: 나다 쳐나라 디 촌다네 단이라 호토 가운데 그 단이나 어등이 그쪽 가득 그 촌다네다 가투근 지원만 군 단이라 렌도 근이나 지원만 군 다치 쪽거 남친다 가득 그 응친다 모저리 저다 아리와 근이나 아마름 던르고가 때는 그거 단이나 아 너무 그 인지나 아 너희 너무 그 인지나 손에 인지나다 시그 단이나 아 어쩌고 이렇게 좀 그렇다 인지나다 시그 너무 그 손에 인지나 아 말거 인지나 뒤에 진등 등거 인지나 샤초 쿠토니 단 시그 다 지와 망아 그 통테너 게르게 나라 지금 심리에 가니 어 더다 인지나 지금 아 호마 그 지금 조용히 있던 그 자치가 돈다 그 놓고 어떤 거 사도 대단 대전 떴다고 며칠이 손으로 된다는 전차가 나나 도마 진짜 도와주고 나 도치 인지나 아 정막에 인지나 지금 시가 받다 쇼와 아 다 자녀 거 가르마 진짜로 안 합치게 쳤다 뭐 놓고 그러나 다 도주 정말 흑지가 뛰나 흑지 진이 그런 게 인지나 떴다 일단 마카 수원이나 쳐들어서 다 도중도 탐사라 지금 도머리니라 도치 가와 지금 따라서 지금 너는 하나 좋은 아마 길게나 지금 지크르메이너나 마우나 소모인들 제와즈 그 송거 제와즈 그 지금 자가적인 지금 이 로마가 남자였다 못해 다 길게는 그래 그거 제포 좋아메이퍼 다 그게 누구의 하차차 년년이 나다 다 남식 그 제단이나 쳐나 로마티라 길긴 거 지금 저와는 뭐 길이 다와 좁반 종합도 히트니 로마 히타 제왕이 친 그다 치르잖아 다 길업 그 샘튼 리리 다 아주 지금 셋치가 지금 홍착탄이 있어 놓고 지금 원천 있잖아다 버스타니가 홍착탄 거고 지나 다 돈들어서 리그 통하다 지나 린탱 거 다 길긴 땅 포마가 놓고 지금 뭐요까
1: 네디
0: 내가 아는 게 다 따오리 땅 이제 아는 거 심리 전 못들어 땅 이래 젠타 그쪽 지금 주준 너무 다 잔자 좋은 거 이제 다 어리게 왔다 뭐 보통도 뭐 자야 같은 게 칠린 요거 나름 초초는 단이랑 이 초비에 내리리 인가 좀나 어디리 듣고 놓으면 인가 좀나 이제 초비에 내리리 대변 땅이 좀더 참아라 뜻이 아 추단이나 나 추초 남아서 그냥 얘는고 그게인 듯이 말하다 루 삼복은 뒤 초대 단이라 쳐 그러잖아다 미치죠 가자자 년년이 되나다 단이나 젠바가 쇼 다이나 카펀더만도 못다 이제라 치치 큰 곳이 됐다나 총나다 루스 분디 나다 시그 디스코드 이제라 잡조했고 아 따뜻 뭐 도수 땅이 아 도모 일이 땅이라 아 근데 아 하겠는데 아 대종이 이쪽에 로종을 아까니잖아 다 로종을 아까니 셴나 인지나 다 로종다 따오 총지나 숑글 호종즈나 아친지라다 아, 다 체사 체사들이 뭐하지 그 셰코다나 다 지금 어종 고쳐졌다 뭐 용나 체사 체사들이 다 보종 보종들이 아 호수들이 뜨게 셰코나 다 나 존나 쳐서 그랬잖아 다 호수 셰코나 다 쳐서 그랬잖아 다 나 다 쳐서 그랬잖아 다 아 근데 아 지금 근데 리샤 그 호텔이리 총산이잖아 홈텔이리 아 주호근 저리리 다나다 로수 다나다 아니라 호마시컨 다나미
1: 아리
0: 응 그게다나다 드니진 건다 아주 시적 총수 드니 종은다 보수 세코노다 단 요코하지 페이지스 간 요거는 빵 군이 좀 고즈네요 보수 보수 했던 다 만치크이나 시적라카 마브나 실정 차와가라카 마브나다 리오체 보지다 지금 용금에니 스카니 흔히 다 보수인데 시샹데 이나 다 리무치 단다 피카니 제자니 너무라
1: 내리 영어 말.
0: 어, 그나다 시가 간이 또 무슨. 그나다 단위당이 시가 조이죠. 다 로트로 이렇게 좀 그렇다고 이제 나라 땅아 진된 거 이제는 거 추청마 다 내가 찌르오나 뭐 내가 찌르오나 말한 적은 내 수급이 전달아 요는 말
1: 어디
0: 아 다리자 덴바가 시름네 내 수급이 좋은 말 그나다 루스 뭐 이제나 같이 혹과기 이제나 도마가 잔데 코노다 니마 찌르오나 아 다니마 니자스가 하트다 혹과 잔데 코
1: 내리
0: 아, 다 호차타가 이제나 호마레리 이제나 디 호수 이제나 다 반드가 디오나 호차타가 호수인데 디오나 디 진짜 호수이란 드글음 아서긴 이제나 드글음도 또 근데 메나 호수 오는 맛.
1: 아니
0: 드글음도 또 근데 좋은다. 옛날 저다 아니 저서 나타 지금 호수 좋은 거는 지금 드글음 다른 게 이제나 호마타가 이제나 증지라 좋은 이제나 니마리리가 사와 호수가 사와 니마리리가 쓰듬 Nyamari riga zonu ga njina shawata tukota shchadam iri chuu njina gergin mungu chabni chuu ngana pandana tan dhiglam ga chani ta chugun dachaga tangari ta chigin zaga nungu nama ngu chargan nungu nama tatta changu ta chigis uwi nzanga meni tamu ziriya
1: Ari
0: Tegitana ta lomanda tawa chun jina ta ngu chuu njina tiga jante kunar ta lochata tawa njina ra tigitana ra ta dhiga lochu ga di lochu di kakka njina ta kirki njina guwa chuu ga zingu nu changa ta chigitana ra zina luu chika njina jihu hargu nu ta njina jihu tong chul sum hargu ga ya loma chiga
1: Ari
0: ta chun dacha ta dhar ta na shiga yang ta shiga dhar tam meni tamur ya ta nima ri ri ga jihu ada zang kuji ri ge ko ta te ma na
1: ri
0: ge ta na da ngi na ta ta chang gu de yang ngi na chmo dre da ta fo ma ka yi ngi na da shmo ma re de ren ge ji ko nan ka kha ra ga ton ra ma a ba song ge zang kul ta ji mo kha ra ga ton ra ma to mo ne ri ya
1: ri
0: ge na da ta ta ngi ngi na da chi chi ge ni ni ri za chi ke ta zang kuji ri ta ta shi da mi ri 그러냐 그나다 주인이나 달로만도 뭐 이스도 크다원도 뭐 이제 땅아 로카나 송 찍디나다 머게 이제 촉디라카 송에 그 머게 회자라 지차 야라 찍게 존나다 이제 머게 로마 추모디나 키느리다 파트 이 점도 줘라드네 그런 것이 이거 회자 카시 찍디라 키느르
1: 덴가
0: 나 추모디나 나다 회자다 찍찌노 회자다 담이 주고노 데 뜨게 주고노 디 존에 저 간에 주고노
1: 아리
0: 다 찍디나다 아시가 칩니다. 그런 게 간이 있던 모양이야.
1: 내리 된가.
0: 아, 따뜻하고 회자들 나온 거다 도착을 해 봐. 지금 내 모임 그 메뉴에 같이 아 너무 어려지다. 어제 지금 좋아다. 아, 접착을 하거나 뭐게 또 빠이 좋아다 계속해 되다. 어제 다 도파가 쳤더니 다시 이 아자다 중국아 용성고가
1: 된가.
0: 아, 땅에 견다 되게 또 빠이. 아, 시그 뜻대니죠. 디조다 말고 리샹기나라 다 주인이나 호수글라 카나오노 녀청마다 로마이오노. 다 카이즈 그치게 단다나 다 리샤라카 뇽즈치 노래 치게다 지나마 차가 초고데 주신도 소트로 맞다 모드네. 다노 주 이케 좀 크다고 그다 리샹기나라 야라 뭐가 치는 노래다 요. 리샤가 자뜩이노. 바카 뇽치오노. 리샤가 카시 이난기나 이게 자뜩이노. 고르모노. 저다 노르치메노 딱치티나다 안데 샤이가디라도 누구 산도타 초와가 마트랑 터가 테니 토모샤이즈리아
1: 네디
0: 응 디조다 소치클라카니 샤나라 타토모즈리아 소치클라카니 샤나라 반데게 총노 먹으니 타와치너 시가 타와치너 디다나다 근데 차라 띵이 듣네요 아, 다토마라테 지금 로체카와다 지금 네토와 송에 다르잖아마.
1: 응응.
0: 어, 그 로체카와다 지금 알오르기다 가듬 특금이네라마. 아, 따뜻하게 차다 먹기야.
1: 여리.
0: 그 나당은 죽어 길긴 추송에다 네가 길긴 거 로체코리다 토큰 거 드라마 지금 못 되는 나니 다 띠리 도마 아리리 그 로체카니노 남바테 띠리. 땅 오마셔나기라 도만도 뭐 가득득 말했지 손다 지금이 이제 지금 맞춰라 도모이나 딱 커잖아요 삼매금
1: 다른
0: 게 이제 아직 전후 시에 있게 손다 다 맞추나 다시 했지 매금
1: 뎅가
0: 아 되게 나다 되게 스티리 되게 나다 아 호주가 레니다 호주 청마라다 자득 되거나 시글 호주 와서 하던 아레니가 읽고 왔다 아니라 안남시 때 놓다 아니라 어서 지금 잔 말이야 다와 다우 치동 그 안남 죽진 때는 다시 안남시 때다니 도모지네리아 이카브데 다츠드르 다른 게 세미라 도모지데 어 따톤 고알레나 로나토아 페즈노다 소총 도모다 인지르스 리다 총만 진 듣고가 아주 지금 아르과 산우 다 아르과가 정해 올까
1: 네리
0: 너 인지라 다 아주 안함이 그 니스티 인지라 알아 톰보게 되니 토무니 마라

0: 아름진 제용구나 만도 뭐 있을 거가?
1: 네리.
0: 아, 다른 길에 특대롱 캔가 온다 땅은 자는 거 어제 통보지 그래. 내 인제라 다 단원서 긴지나 세르적 제다 그 돈으로 삼루토 너리야.
1: 네리.
0: 아. 뒤로 땅이나 머게 인제라 다 도중 그 제 소측 그 촌이 그 진등 그 촌이 뛰나다 도모인. 아, 따뜻한 호마인지나 꼬르지고 늦었다 말게 시간 벌떡 털만
1: 네리
0: 뒤쪽다니라 치더라도 따뜻한 셰트업 클라카니다 따 셰트업도 시간 듣고가
1: 네리
0: 말게 셰트업도 단지나 치더라도 아, 너 흐용 맨이 있기나
1: 응응
0: 샘쿵이 왔다니 스티리 스티고니
1: 네리
0: 응, 따 지금 아, 정리의 정고니
1: 네리
0: 아, 나가지 나갔더라 지금 멀가니 또모그 다 소중한 거 셋업 거리죠. 단단히 나쳐서 그래야 다 대주였군, 폐지였군이. 단 남의 나단지라 그렇게 이제 나쳐서 그래서 아직도 나올 이단지라 지금 멋지금이.
1: 느리.
0: 또모그 차옥이야.
1: 느리리리.
0: 또모들이야.
1: 느리리 과정
0: 세계. 그리고 그 단지라 소중한 거 전해야 또모들. 뒤쪽 단계 이렇게 내가 했다가 보마리를 했다가 오나 니마츠크인지나 소책 거 전단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오나단지라 니마츠가 소책 누다 단지라. 아, 근데 이제 이 자기 하사 남은 것들이 좋까? 도철 제도국.
1: 여리.
0: 도철 제압부 도둑부터다 니마치가 도철이 잘 단단한가 하소. 스티즈가 단지라 물개 타고 이제 다 이렇게 좀 크다고 이제 다 어찌 이제 다 너희 집중했으면 제 주마등 자활이야. 용수 좀 좋게야. 동남아 그 시금에 있는 또 뭐 시금에 있는 시금에 있기야. 도둑부터는 진주 아트르 까무들어. 그 길킨스 송인 옛날에 어떤 진주 까무들이야.
1: 뎅가.
0: 아, 따오르글 호마 상마다 저 어째 고거다 숑그다 와까 노크 좀 숨그는가 너 샵도 인제나다 우샤기야 도마 고르다 따올그 땅 도웅우르무나 지 리다치리 숑그 냥금에네 또 모네 노코 와까 몬통그다나 고르두그샤이라 토틀은 냥금에니냐 와까 녀리다나 다 남한 초거들이야
1: 녀리
0: 열긴게시나 아타나 캄부다니 모네 때나다 보초 이세 좀 그렇다고 이제다 녀마리리게다 다니라 잠노다도 고다다 지정말이 열단지나 아가쇼 지가 아가쇼나마 내가가 내 머가가 매버다 창마다 종로 찬임리에다
1: 네디
0: 쇼용에다 폐지소니 또모시
1: 네디디
0: 저도 곧이 소대당에시가 양머게 있나 저거 호초 정말 시급디니 내 말이 이르겠다 어젠데가 뒤나 가이든데가 저거이다나 세마치그란 조금 메카도나 다테런 치츠르스타 이조코 담노도 또 고는 거 좋아지게 소다 전자공군의 추송 아르카네 더치트지요나 나는 친도 치코티잖아 다 그래서 카크라카 그 손을이야.
1: 아리.
0: 노트에 이렇게 좀 그렇다고 이제다 정말하게 단지 수 있다고 들이.
1: 아리.
0: 뒤쪽에다 쳐서 그래서 나 너무 그 소책과 이렇게 존을 하느라 뒤쪽에다 쳐서 오늘 이제 나 머리 회자티라가 첸터노 진노. 아 직장만으로 일단이라 줄이죠 오늘 일라가.
1: 아리.
0: 어제 소나라 잠잠한다 누렸다니 나타나 이 카이 세만 못전지나마 첸도 못하지나마.
1: 아리.
0: 이거가.
1: 아리.
0: 요코 지금 점에 틀지나마 아레마치게 지트에코나마 또 말거다 따따인 말이야 근데 시티나다 와까 어제시나다 지금 자카시클렌 호중과 그 조쇼다다
1: 하리
0: 시가 장다 시그 어로 참니 어로 밤니 또 뭐들
1: 하리
0: 뒤쪽다 호중과 시토클라 그네시나라 따 참모디 나라다 머기 머기 코드기 운다 뒤쪽 코드기 나라 호중아 주고 코드 대주 코드 마조 주고 코드 도다시가 다 체대인 존에 아 주 도심 그 뒤촌데 도나 사파르타 도심 그 아 지대 도나 다 셈이 왔다 마슈 마트가 로마 마스크 어지 초치 마란도 노다 지가 셈 특히
1: 네디
0: 다 르코타 다 땅무마나 사수 아 냐나니레 그 다도 틀린 단들이야
1: 네디
0: 마스크다 그나당이 미라테즈네다 냐나니레 이르게 와까 얼과 사수리 뒤쪽 장아가 그렇고 저럴까 땅무이리 뒤쪽 시가 된다니까 뉴욕도 있냐다 마주고다 아 마주고 다 어추 인나라들이야 다 길긴 가이가 너나 어조 길긴 너나 다 시긴 진노 응 시긴 진노 난 좀 이렇게 나다 네 젠터라 되잖아 마주고 누구지 저때 저게 마주고 그 저거 마탕 마마시 초초 길긴 거 코다 호마가 코기 들어서나 난 지워 제부지나 무시
1: 야리
0: 아, 도모가 저 뒤쪽단지나 지나 물개물개 아래한 내무준 도너 뒤쪽다 센치라티라카다 니마리리 단지나 그렇게 이제 물개 정구누고 탑샤티는 거다 지금 좋은데 그거라 뇨뇨뇨뇨 좋네 마트메키 참참아티나
1: 여리
0: 땅에 나는 게 세만데가 지키노르다 오 땅발바 총야랍친 초다와 단도 무지 이제 이르다 말게 쳐서나 마리 레트가 뛰던 다 쳐서나 다 로코노나 녀치라 메치나라 다 물게 스모다데 정해이다니 또 무슨이야 엄마 가 이거 쳐서나 다 녀리 노트브라다가 정거 오까 메카 메나 정지 말이야
1: 녀리
0: 물게 다 쳐서나 도토 요마 나 치카 정거 요마 또 말이야 다 아주 샤코노 리눔 클라스라이 티르샤와 마이 노즈노 다 티르샤와 말이야 물게
1: 녀리
0: 소중고 소네요. 난 너무 그냥 셰프탄 너무 고지 머겐 너무 소중고 소간 너무 근데 영화 똑같이 오는 거 다쳐 그래야 되나다. 아, 또 특근이나 진리 너무 영화 똑같이 나온 돈으로 좀 너무 그 산도치기야. 소중고 소네 땅에 저 영화 갑자 통통
1: 나타 버리야. 리리리 같은 책을 긴디 아니가 뒤틀 뒤에 진 당금에 그모. 대단다 단 지금 틀 긁긴 그 주 다울 긴 너무 그 시점 뒤에 올라오는데 다지 로좀 머거라 갑다 그거 모른 그 소중 바바이 노트니 긁긴 당 파말라 속과 담지 그 바바이 노그 좀 데리세 그 대단다 좀 진다 등 데리 아 체랑 그 대랑 그 렌슨 덥지리 로초 이히 좀 그런 데 샤난도 노그 가자즈가 통통즈 갑다이나
0: 야예 땅에 뒤쳐 통 담재라 가짜 동조사.
1: 나리리.
0: 통덕이 이제나 진리그 땅 제리. 네 도트고 이케종 크라다 가짜 득세나도 누 진터랑이 도트고 이케종 크라. 아 되지니. 중국 이제나 도자 치세지. 아 친화. 아 친이라 베타스 그런데 교수적으로 막 초나마다가 교수 있는데. 요체 이제나 많은 일진 거는 이물게 진등 그 초학 초니라 이제나 진등 그 고런 거 초니라. 물게 땅 물게 나와가 다 도트고 뭐 시가. 아, 시그 호토가 갔다 오는 게 되지니. 아, 요체인이나 담은 없는 거 좀 거나다. 아, 되지니. 그 되지니. 내가 담 너가 너무 그 전제 그 랑노 내가 땅아 이시도 그 호토 이시도 그라. 시그 신도 나지고 돈도 놓다. 아, 머거 호종가 저런 시에 땅다. 된는 다 치거든. 담 머기 좀나다 치나. 뒤에 잠나다 치고 내가 지금지 대체 랑노 뒤에 잠나다 예치라 아래와. 아직 총. 겐커츠 모지. 마치가 쪽점 되게 딱 30 그 전에다 지금 답락 되게 지고는
1: 나디
0: 나락 때 지고 떠나다 쳐서 그래야 되나 다 조조한 담 못하게 다 쳐서 그래야 된다 어 다들 셨지도 좀 조사만으로 참도 그게 나다 소자가 가지고가
1: 나디
0: 다 좀 조사만으로 다 먼저 다 저 재용 게 아니라 치 스티티가 다 소자 좋지
1: 나디
0: 조도 호자 때 손당에 쳐게 그거 늘어잖아 다 치 스티티가 소자 때 손하다 쳐서 너네 단이나 다 어조 동고가다 길긴 혼튼체 아 따뜻모 주택권 받쳐드려나다 대 송에 따쳐나 원체자 되게 요거는 어쩌고 원체끼니라 연된 바 키와 탐진이라 돈일에 그다니라 돈일 그니라 아니 차프로와 된 요거가 내가서 속하대 대전도 줄아 되게 요거들 이거 나다지나 대 송나 따쳐나 아젠리 체트 퍼노고인이나다 길긴 그 조샤와 뜨거들
1: 여리
0: 그산으로는 말이죠. 추수가 길긴 추우는 말.
1: 응.
0: 어, 그거다. 아, 다초 아리완도 모드겠다. 겐큰도 모드겠다. 이제나 로사만으로 도자 때 모드. 추사만으로 길긴도 못. 추사만으로도 모드가 손하다. 치치비 군으로잖아. 땅이 모르게 아리와가 그냥 진등거라든.
1: 응.
0: 어, 뭐다 이제나 너무가 길긴 마토키다. 길긴 젠스다 마치대지. 그놈 던자게 다치더라. 들라인이라 다치나. 넌바탕 아무놈 야치오치. 땅이나 모든이나 대위 스턴트누가이나 대위 텐데 이어진 논리에 나가서 그런 데니라 니가 침된 결제했던가 결제오는 그 차가이나 송지근 누가다 미인이나다 아 아루 치등들이 저다다 연든이나다 아 지정 지등 누구나 지에서 그런 때가 아 삼루 때가다니라 같이 배치는군 아 그래군 아다 아 지코니이나다 아 니머게이나 아 조사가 도착했더니 피사가 길긴 되니 조르크 호마 물건 조르크 탐진이라다 아주 우주가 진짜 왔던 거 보면 아 너무 그런지라다 너무 전이 다쳐서 그러잖아다 직전도 쇼군 단추 그쯤 되는 거고 단추 당기라다 보통 반증 거인이라 단추 당한 게 전선 거다 폐지 폐지가 남카니까 이제 다다 새로 용어리다 저 처음인 거네들 뇌어 챔보니 판바 챔보니 돈 챔보니 아, 도무지 자고 주는 거 아, 삼루 아, 터치고.
1: 네리.
0: 뒤쪽에 앉으라. 더니 아, 네 이제라다. 머게 이제라. 되게 조 야란 조치라 이제라 네 머게 뜻. 아, 다 송그라뜨잖아. 생각 세마테노라. 쪽쪽 좀 식당은 누구니 요거. 공당 누구 좋나. 랑키가 누구 쪽보더니라. 너 저거는 카체 잡지간 너 저도 너 저. 초치 그래서나. 새로 그 쪽당 누구니 요거.

0: 안 넘어가 사람도 그죠. 초인지나 어저 스타 종식 땅 쇼는 죠. 어 키가 어저 스타인지나 제체 땅 감치원다. 초타든지나 존지기 땅. 되게 땅 감지 메뉴 어떤 인 죠고. 아니지나 치 출근 죠고잖아. 다 시 전부식 땅 시는 죠. 저녁 것인 죠. 키샤고 어시 오슈 너지린 대통령 죠고. 어저 랑키게 신데 신데 탐체 어저 인지나 출근하잖아. 다 신난 돈은 뭐 돈은 나타 출시 때 이제 나치 그랬던다 신난 돈만 돈 메라 아 따뜻게 아 요거지 누구 또뭐 거리가 또 일이 총당에다 교직되나 여기는 길기나 튀나다 보자 티나네 되나 진된 그 샤츠 그러네다 치 좋은 진고는 그 나 초려 왔으면 오지 지금 치 그랬던 나다 소중 그 탈음 길긴 그 다음가 연된 또 잘라낸주 너네 이제나 아는 그 시럽
1: 那个那他们这个做什么这个他他，人家叫他用的那个，哎，是不是啊？那顿，他就一句，那你到有过那个什么，眼睛那几万有过，打败有过，啊，眼睛得就可以打败有的，听到他就用那个破纸啊，这个嘛，就喷上出来这个那个，你说他啥话了？可能就是说，你牛力气过，
2: 那里，
1: 啊，他他听到你那有钱，你那他牛力气得到，
2: 那里。
1: 那里，那个节目给的。开机那个那，送个袋子去了哟。送个袋子，好哩，个冷了吃不哟。好哩，个冷了，开机，他们那里哟。开机，他们这没提拉，都那个能哟。好，送开机下冷。那里，这不那嘛，我那个就在那个老周一开张，个个人都跟同桌人亲了个，他，老周一开张，个当周一开的这个忙不哩，能送自己去给那个，那么个老周，拍的兄弟老周哩，这做个当个先生，弄得了人家他把你自己去信的，那个说，你做忙不哩，每个的那兄弟去，欠得个当这来样，啊，开的这个同桌的去，欠得个转这个同桌子去。
2: 아야그공초체페초데모이나오데모이데모야그디나토마라그그양샤바란데그테상그토네가출렌센디 잔데당네노냐 타파니 과진치시니디나토마라 체랑그 시모이히종 거르그 다로군 토지그 촌니다 팻도숑아그 점진데모리 랑노 아냐 타파니 과진치 뎀지시니인 디나고니 로마라 길긴이가그 카브다리네는 지그터 다 첨드가 체랑긍이 탄니 잔저리에 지요노 다 체랑그 남진의 시몬데 치기 소수 당니 디토니다 시모그 그르그 첨그 디긴그 소중한 남자들 라카소니 지 갑다즈가 통통리나 가르마즈가 저랑아즈 마르토메크람
3: 오 야야야 야야 다 니 이시동 께나 담 냥성 그 주즈 담가 니와무시 세나 진템가 다 중주름가 루 안아세그네 안아 통남가 다 소초루른 동떠네 뭐
2: 아리
3: 소초루른 동 마통고 원나 다 하마 응니가 아다가 카벤절로나 죽고 쓰리까지 시기니스는 친구 디스달라 담가 니스톤 주젤로 로타송네 로타송누 가토데 무게지 소총 루든 동고다 게이스군
2: 야디 아니
3: 원이 되는 게 휘찬아 무타 누나요니 토무즈에 타금가 소총 루는 동원이 루르 선바베테 무가 조긴 크자도 로타나 돈네 된다 기게 기게 한결자 된다 환초 쓰리까 기게 지자라 죽고다 뉴스종라 로차가
2: 과정을 했더니
3: 그 디샬라 때 뭐 용자연이 아기든 그 서비스나 디스트라 했더니 담가 뜸으지
2: 나리
3: 그래
4: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ཁྱི དང ཕྱི མ གཉིས ཀྱི

아니 공마제목의 롱스팅가다 송이 남키가양아 인자야다 제송누스가와 디 시아니 남랑노라냠다 스케지 메이니마 상친 노르가 잔다다 콩 얼금아 오째 살까 너꼴디께세마 새로 홀거냥은 가당잔다 누화오 슈그지 흥따다마 노트기 치라지르마 스파딜라코마 알라마 이나블라마 알라마 띠흐슴 사지 홈보시나 홈보 홈보 캄슴서는 가마콘시나 가마콘 가마콘 노르 가잔들콩 참니 두이 토랑 옥스가는 오데 아니 꼬마제목 롱스트니진 포장 산디 흐뜩시게 양탕다 가마가다 조거 아냐오 치타 랜스마동 슈거 제건 참아비젠니 가염직거 응아트 누가진다 가남사가요와 잠지 포장 산디 흐뜩시게 그세천 감슴 쓰는 것 땅하다 누디데 산침 히끄른 드모 스티알로 성거세모 흥올로 성거리질 쪼로 성거오모 은잠랑오모 퍼치 사그지오모 비자치 코로오모 탐지겠거리 디 스카와 쳐지기나 강지기나 지디 새로 새롭게 빠따자라 까로르무가 빠따자 가마로 시리 빠따자 Tarmo chi khtinkra alungur gusag. Da tamchi ko sanchin jawo ganda na jagi. Lo la hnyanu ga lo chan. Lo chan kamba garkul. Arda la hnyanu da chan. Da chan adarsa si ma. Shiga hnyanu shik chan. Shik chan chichi nyungo ta. Gaya sardam chashi stagji ka. Goyo na ngudun arjasi nabdi ka na lagi. Shchim chuk mui ni ma te yaran choli. Ajinji jala shik sam cha. Агыр-гыр-гыра шықсым ца. Ажигыр-рамби шықсым цай. Шчалу санчым дымога қаландалынгы.

다 충라 충호만 탑세린 타야 야 충원치는 뭐가 그럴 아댄세 지게되마야 영아산디르기스지리노야 영아노피르당다 아참라리임파야 야 띠르마시비토라리쇼나야 야 그르케지르당크지네야 야 포장 동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지께 그즘월 한지 다든 찬진 남게 삼크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진 농진반다이나 소흥민 정도년 팅큰 워크홀롱 팅그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친 세리 라진단들 거버 거와가 젠딩가 나나 니와가 일르니인 레인용크나바 슈니나 가르트 줄린단들 심케 난단식 안르트 잡아 글와 세쿠스 잡다 글마 도르지 삼촌이가리 정메가스나로
4: 힝야라 고응안 두거가루로로 타로리 고영어공어 안은색크레 타르동마리 영어세른드고드는 저음 Tanya Mari in the Nangja and the Toda Takaru in Tarza Ulakan Toga Tacham Bumar Goshi Iran Chung Tacharan Jongi Charasi Ming Edber Tarnang and Jong the Chim Bochunkara Tardong Mari in a Chiran Toda Tangamaga Tarja the Rachin Oyang and Nangja and the Trunchina Ta hamari yang tagza ulur de echne ta sirari yang argo shira lai ni le na jo ta nang na arda chola ni kara jo di

Alangi chu de jang zo

야 라그 갈로고 예 알라그 루시마로고 야 라그 갈로고 야 칸글라 동어시 무타르궁 아스가 야 라그 갈로고 탄디 사파글라 일탄 캄 안디 야 라그 갈로고 야 골롬 이슈 땅달롱 안디 야 라그 갈로고 탑샤 엔시 스마타흐 안디 야 라그 갈로고 야 차다그 심 나타르드 스바체나 야 라그 갈로고 나 카마흐트르 슈카타 캄 아이나 야 라그 갈로고 야 차르마치지르 지나타르말 안디 야 라그 갈로고 타친 치크그니엠 이타올 안디 야 라그 갈로고 야 치얀르 짬바타그숑 안디 야 라그 갈로고 타냐흐셀 미슈그심 타흐시그 안디 야 라그 갈로고 타자냐드느르그 나타흐치그치나 야 라그 갈로고 야냐마드느슈크 타캄 아이나 야 라그 갈로고 타디 쳔부틀르그 타흐신 안디 야 라그 갈로고 야스타노르그시르드나 타난 인디 야 라그 갈로고 야 칼라이크이크송 안디 야 라그 갈로고 타르그니시스마타흐샤 안디 야 라그 갈로고 탄카샤드그짱가타나자소 야 라그 갈로고 아카마흐트르슈칸다캄 아리

Ала нарго сиси за андерв на нига ашинда муза

Hey, Allah, so ya la ya la ta ya la gu.

오고오고이 조카차니가 초딤 오고 야라가가로오고타카카가우르타미나다고 야라가가로오고양조텔리루스응아자카고 야라가가로오고타가카니딤우타코타고 야라가가로오고타가로마르구자타차크고 야라가가로오고응아르고총치근등치나마딤우고 야라가가로오고

0: 더블이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ingalige gungkham sa shamle zamling gi thirin kha san sibil zen shu yin teng di le zeng gi nang thun zo ni
6: xi jinping ki se shir ki zung tong tan len tu zhong se war ki qin zhi zu ne long ap ju kor wa dim ji lok chin dong zhe na wa gor ta
5: gi gup gi zhu xi gu xun han zheng gi so de er gi qin zhi lun jin tan jian zong na wei guo ro
6: xi bie de ge zhe xue zhe che gu ne ting e tu gup kang xi le ga ke gang chi war ge ru yue ji be guo ro
5: 규지 남지 님준기 최고 퇴럽기 튜닝아르웨 외세 퇴도 침비고로
6: 중국이 통다 파르숨토 나미비의 뢰기 초배 저더시 인시비고로
5: 세시탄 중국 냠레기 튠삼 지미 롱업주니 지구 치린 유부시 인시비고로서인
6: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튠시프트남스엔쇼
5: 年前, 기급기主席 习近平기 30기 总统 霍米尼坦平均 点击六千单那年, 기급니비와라 친지组年 龙恩업주코와라 点击许南유바시, 习近平기 친지组年 龙恩업주松村, 기치튜브人军都其他的穷松, 中国坦 30기 토드파르松土, 平均1700年, 소송若日 点不起个유바탄, 기급니비는 자조양 사진点不远, 초니뷰 친지조비 통미섬두자네 본본념심가 규치 중국탄 세실파르기 저와 콤비주의 남치 태양 지삼규나 태삼기 갸지른 조시부탄 초니뷰 냠리치빈 듄중야 나르웨 외동 초와른 유릉의인바 나란의 이치된부유 나란의 중국탄 세실파르기 저와 콤비주기로 채퇴통진치기유 总统 霍梅尼坦连读别尊切托, 亲自组年 龙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恩 외국의 규지 남지 냠준타 중국의 FG기 냠레 랭디소 중심나 니베 냠레 딩섭동화 튀무 콩벨 군디동화 중세 특주적 디저와 삼미치브라 게림 사브시기 토 립기로 니치치디 기금 니뷰 미만라 펜딩알레마와 준디 유지 디나윤 호민이 진지조네 롱원업주이나 세종저와 티니 펜즈 진조타 펜즈이치 튀무 콩비지기 멍시토 덴병아 피게친윤 중국닝어지 바르솜토 세실기 자지로드 인신 세실초니 망즈 편드 레수동화타 기급 콤비기 미빙운규를 용규태 갑교로망부나윤 세실초기 중국지기 자동의 락다르 체규타 무튜네 규지 남지 냠준타 중국타 FG기 냠레 링디기 중심타 냠레 치시우체로 당디 기급 니비윤저와 균퇴가 딩섭도 동디 유지되나 유바신
6: 你查了给科比主席顾询韩正奇毕竟托苏的阿热给清洁轮琴菲斯坦检查南约不是韩正奇你为罗谢人给科比女婿切图古七别特聚给你这窝中国坦苏的阿热给这位孔皮克南部桑布军控特约第六年中国坦苏的阿热给军控特聚肉的这窝组年罗聚科尔为罗氏 到了西巴主席习近平给给给金天堂无数轮琴几脚穆罕默的坦谢巴尔托尼革命南年中国坦所的阿热给这娃十度动画坦为啥起西的电力了滚地东具体西屯开前下南月中国教育给所的阿热出坦推梦托给革命比古车别西屯开前屯开亚不切的七十四天平村一起十度动画坦托人中文了凶轮干巴 我祝你们来家起动啊姐姐中国坛所的阿热给这玩儿批评三不团局了滚地动的月中国坛所的阿热呢可能是比如后朝给狂到给客客前沿别这都坛团局了凶论给托社会坛怎么能起西的电力了松共起起别尊其贵西松月不行 非是其所的阿热坛中国圈用给特聚肉的这位狂别体而穷用没被托在几度立月 所以俄罗斯中国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
5: 지니무 팅니바라 딤지 슈치 Nyechara, Nyamzhi Yezo Lopsu Tseri Rinne Zanzu Su Gyundu, Zhunggui Tumi Tsokpa Tan, Nyamzhi Yezo Lopsu Tseri Rinne Zanzu Gi Targui Lengbu Namzhangi, Targui Lengbu Xuxia Tan Yugoro, Suyun, Xiebe Gi Gezi Xuri Gi Jodun Zowu Chewo Nyamdu Zongir Chixin, Nyamzhi Yezo Lopsu Tseri Rinne Zanzu Su Gyundu Giga Mangbu Tumi Tan, Gezi Zanzu Gi Bunzi, Rikji Kejian Tan Kewan, Tixin, Lirika Gi Minzi Nyamdu Zomni, 陆剧团中局로 펜준시도단接시人진비国리기 시베민주원리계위계제学历체育博士 퍼리스리유비냠지예措롭스센리리내增组기지교부如 균이비와탄将职日经냠之去年切工国速不탄 롭스센리리내增组기FG根温教탄 七吨之为来若机构列家不列投意 시베기계제学历的地年西德的官地东局里 롭스센리리내增组기地位领给시시 Tengi zemlintu, mitunbi chashe tan, konor tepze gyunche mebara, mangdo zhoshindu la. Tugo mangbo shi le minnamni, penzun nguyen sun jiji ma jebi nguyen tu, penzun wara dingjo tan, tanan penzun gi lingyi so dingi chigiyo. Terdin, shibe gi gezi shiore ni, tengi tugo kangshi le kyan, kengan chiwa yuji sumbashi. Nyamzhi yezo lopsu senri rinne zanzu gi, targui lengbu namzhan ni, jilu shi tong gubje yezu kya ge lor zu xin. 심주탄비준시제베리제체디콩도기급탄심주디시케완소라냠레기레디침부시준유바탄중국니토더바르숨토남장티나후르다슈겐시시냠리게조롭스체리리네전주초진기주시타하이타르괴럼부니루규기심주체유신바마세퇴응을섬시탄중규르기로건지비중공케진시간인시숨바시 徐夏年年龄盘尼听日给塔尔贵冷不坦绝对切不起因西班国际都切别熊族期末为中国的从地图中国坦阿米尼亚哈萨斯丁帕克斯丁一人所年之一错罗布斯森林的内增组组军队给个给推命